아버지들은 장기 두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먹는 수박은 그야말로 속까지 시원해지게 하면서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한마당은 고향의 시원한 여름을 느낄 수 있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노래 여기는 나의 고향을 감상합시다.

고향은 우리의 조상들이 피땀 흘려 갈구고 닦아놓은 애틋한 삶의 토성입니다. 우리는 심신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고향이 그리워지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 더욱 그리곤 합니다. 대련에서 근무하는 정민아 씨는 타양에서 근무하다 보니 자주 찾아갈 수 없는 고향이지만 건강하신 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많은 의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께서 즐겨 듣는 노래 나리꽃을 요청해 봤는데요. 정민아 씨의 부모님께서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은 우리의 삶에 푸근함과 정겨움을 안겨주는 마음의 휴식처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고향에 가면 우리를 반겨주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곳에 계셨고 보고 싶었던 친척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즐거웠습니다. 용정시의 최은자 씨는 여름이면 소꿉 시절 친구들과 함께 시내가에서 물장구도 치고 물고기도 잡으면서 놀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면서 소꿉 시절 친구들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소품 광고 찍던 날을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하 소품.

0: 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머리를 번쩍 들고 예. 얼쏘 저 앞을 내다봐. 그래야 달라. 얼쏘 예. 곱게 그렇지. 사뿐 사뿐 아름답게 그렇지. 컷. 아 카메라 보고 웃지 말라는데 어째 자꾸 웃는가 말이오.
2: 래퍼요. 전 사람이 텔레비에 나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나도 아, 어찌다 나오는 게 참 잘 나와야 되지. 벌써 저 앞집에 복도 엄마 보고 텔레비에 나온다고 잘하다 했거든.
1: 이거 이분
3: 빨리. 야야야야. 가 웃게 해라. 그래도 우는 것보다 웃는 게 낫지. 괜히.
2: 그렇지.
1: 그래 엄마. 엄마는 삐치지 말고 저기 가만 앉아있어. 가만 앉아있어. 그 대사나 보여? 아이고.
2: 예?
1: 일하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 웃으면 되는가 말이오.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
2: 아이고 나는 텔레비를 찍는다 하니까 하나도 안 힘듭니다. 야 어찌다 배워 됐는지 완전 사기나 줄게.
1: 글쎄 그건 다 좋은 잘 나오는 건 좋은데 쟤야 저 카메라 쳐다보지도 말고 인식하지 말라 말이오. 자연스럽게 생활적으로 하라 말이오.
2: 이거 보셔. 야 근데 요 카메라 여기 진짜 똥이긴 있다. 저기 그저 쳐다볼 때면 고소 아랫다리 와들와들 떨기지. 시긋땀이 쩔쩔 나면 혈압이만 올라간다.
1: 아이, 이모 아이, 저는 집에서 드라마랑 그렇게 많이 못 당겼지. 미네의 연기에 대해 효과 없어.
2: 아 정말? 보는 거랑 직접 배워 하는 게 어떻게 같습니까?
3: 그거는 다르다.
2: 아, 긴장해 죽겠다.
1: 말해줄게요. 잘 듣소. 이 연기란 건 말이오 자연스럽게 진실하게 생활적으로 넘어가면 되는 게인데
2: 이거 그렇게 쉬운 누구나 다 배워하지.
1: 여가 말해 여가 나 강의라는데 어? 알지도 못하며
2: 그럼 너무 오래 말하지 마. 한번 해보세요.
3: 아니, 네 해봐. 아니 네 해봐. 네 해봐.
1: 뭐 해서?
3: 해봐. 해봐.
1: 한번 잘 봐야 내 하는 거. 아리 우리 아리 우리 아리 동글동글
3: 아, 아이고 아 지랄이다 지랄이. 아이고 야야야야야야 어쩌나냐. 아이고 저 돼지 대퉁으로 다 뚫고 나온다. 야 자 오늘이 시집가는 날을 딱 알아가지고 난리다 난리.
1: 엄마 산후 내 시집 보내도 되니까
3: 가 오늘 가겠다잖아.
1: 엄마 엄마는 그래 저 돼지 새끼 중요하고 이 친아들이 중요하고
3: 난 돼지 중요하다.
1: 엄마 나는 오늘 이 광고 촬영 우리 집 쌀 광고 촬영 꼭 찍어야 되니까 잘 듣어요. 우리 오늘 이 영화에만 집중하자.
2: 오신다. 이거 잘해야 돼.
1: 감독님.
4: 연습 잘 됐습니까?
5: 예.
4: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정식으로 찍겠습니다.
1: 예.
4: 자 준비해 주세요.
1: 정식.
4: 저 카메라 준비. 정 준비. 저 배우들 위치해 주죠. 자 준비.
1: 이렇게 나오고.
4: 레디. 액션.
6: 잘한다. 우리 아들.
4: 오 그렇지.
6: 잘한다.
1: 야, 끝내내다 세고요.
4: 자, 쌀주머니 이거. 자,
6: 그렇다.
4: 아줌마
1: 힘. 야, 덥다.
4: 정겹게, 정겹게. 아, 컷. 야, 아주머니,
2: 예?
4: 그 땀을 좀 정겹게 닦아주면 아이디겠습니까? 그게 뭐입니까? 걸레로 때문도 장판을 쭉쭉 닦는 것처럼.
2: 아, 아니다. 난 이제 영 정겹게 닦았는데.
4: 아, 어디 정겹게 닦았을까? 대수석성 문질러 놓더구만. 아이, 장판 닦아도 그렇게 닦으면 깨끗해지겠을까, 그게?
1: 장판 닦아도 그렇게 닦으면 깨끗해지겠어?
4: 저, 다시 한번 닦아보죠. 다시.
1: 다시 닦아.
4: 예.
3: 장판에 다시.
1: 아가?
4: 이야, 꼽지 일어나겠습니다, 꼽지.
2: 이야. 여보세요 감독님 장판에 빛이 바짝바짝 나.
3: 감독님 이제 저거는 우리 며느리 최대한 정극이 닦은 게 그렇소. 자야 원체 털터라.
4: 아 이거 보는 사람이 미네 감독 못 봤는데 어찐가.
2: 그래
4: 저 할머니 아유. 할머니는 여기 앉아서 있잖아. 예? 대사를 외우죠. 예?
6: 자야
1: 정말
4: 저 아줌마이 그 너무 깨끗하게 닦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잖아.
2: 그러면
4: 정겹게 그리고 그 뭐니까 장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 장파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4: 집에 귀한 자식이라 아들이라 생각하고 한번 닦아보셔.
3: 아들
1: 네.
2: 아 그럴까나 우리 강미다 하고 생각하고
1: 그렇지.
4: 자자자
1: 알아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
4: 자자자 한번 닦아보셔. 한번 닦아보셔.
1: 닦아봤어. 응.
2: 알았지어. 이거 여보 거봐 어찌까. 이거 거봐라.
4: 그렇지.
2: 야 이 자식아 니 숙제를 했냐?
4: 아니 숙제를 왜 물어본 거야?
2: 야 요새 전통 숙제라고 말하댕이다.
1: 야 감독님 이거 뭐 장파이 됐다 아들이 됐다며.
4: 아이고 남편이 됩니까?
2: 이제 그만 아들이라 해.
4: 야 이거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도.
2: 아이 글쎄 말이다. 야 이게 야 영화를 한번 찍는 게 더 밭에 나가 일 꽝꽝 하기보다도 또 힘들다. 야 아프세?
4: 야 이리와서 엄마 와서.
2: 감독님. 예. 내 이거 광고 촬영 잘 모르긴 해도 어째 이런 거는 진짜 배우들을 모시고 찍을 게지. 우리 같은 촌 사람들을 데리고 찍습니까?
1: 글쎄가 막소리 안 돼.
4: 농민들이 재배한 쌀을 농민들이 직접 홍보해야 진실하고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1: 옳습니다. 예.
4: 그래서 배우를 안 쓰는 게인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2: 글쎄 믿음이 가서 좋긴 좋은데 야 저 카메라 저게 빨리 쳐다볼까나 난 좀 막 긴장한다.
1: 에이 감독님 나는 지금 하나도 긴장하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4: 아저씨는 너무 떨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자, 잡담 그만하시고 잠깐 이제처럼 하되 숙제만 빼주세요. 예?
2: 아 숙제만 빼.
4: 예.
2: 잘해.
4: 그리고 그
2: 잘해.
4: 할머니 이번에는 할머니 부분까지 쭉 숙제. 내려가겠으니까 어떻게 대사는 잘 외우셨습니까?
2: 아이고 난 아때부터 암기 내는 데는 선수야.
1: 아이 감독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만 안 됩니다.
3: 어제
1: 엄마. 엄마 이거 못하.
3: 어제 못하냐? 우리 세 식구 이래 탁.
1: 야 엄마. 이 광고 촬영하는 게 무슨 애들처럼 장난하는 거니까
3: 그래 뭐
1: 엄마 이거 했다가는 저녁에 거기서 큰 별로 알아누울 수 있어.
3: 아이고 마 내 알론다고.
1: 야 엄마 그러니까 야 여기 가만 앉아있어.
3: 아이고 야
1: 가만 앉아있어.
3: 이게 무슨
1: 감독님,
3: 소리야.
4: 왜
1: 저 이 마무리 부분에서는 다르다. 이런 말을 쭉 빼버리셔. 나를 시키죠. 내 하면 아이들겠어.
4: 아이 그건 아이들다. 그 할머니 마지막 대사를 해야 진실하고 믿음이 가지. 이 아드님 같은 분이 나와서 희쩍희쩍 웃으면서 이 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시고 그 누김이 있습니까?
1: 아이 나도 대사 있는 거 해보기 싶어 그랬는데.
4: 아이 됩니다. 이건 중점이기 때문에 빼지도 바꾸지도 못합니다. 되겠죠?
2: 감독이
4: 예.
2: 그래까나 이 부분에는 감독. 내가 중요하다 그 말씀인가?
4: 예.
2: 아이고
4: 예.
2: 그러면 내사 잘해야 되지.
4: 예 잘해야지. 그 할머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있잖아요. 저 앞집에 친구 할머니하고 얘기 나눈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얘기하셔. 긴장하지 않습니까?
2: 아, 알았어.
4: 예.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2: 아이고 마 저 저래.
4: 예. 한번 해보죠.
2: 아이고. 크로스다 물이 좋아야 좋은 쌀이 나오고 땅이 좋아야 잘진 쌀이 나옵니다. 우리 이 해랑강 평강벌에 약수물을 먹고 자라는 녹색 잎쌀. 아이고 저 올라가서 말해야 된다. 이럴 때는 전국 방방곡곡에 계시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셔.
4: 이야
1: 엄마 잘했어. 우리 엄마 1등이요.
4: 할머니 제일 잘했습니다. 엄마
1: 영화배우 해드렸다.
4: 이번에 이렇게나 하면 됩니다. 예,
1: 예.
4: 되지?
1: 예. 알았습니다.
4: 자, 카메라 준비, 조명 준비. 배우들 준비해 주세요. 저.
1: 저기, 저기.
2: 저기요?
4: 자, 준비. 레디.
2: 여기 가세요.
1: 에이, 가만 있어줘. 보여.
4: 자, 시작. 액션.
2: 아이 그 사람이야.
4: 그렇지.
2: 하나.
1: 좋습니다.
2: 어디야?
1: 쌀 주머니 내려놓고.
2: 잘한다.
1: 어우야.
3: 정겹게.
1: 그렇지. 자, 좋습니다. 할머니,
2: 잘한다,
1: 할머니.
2: 잘한다.
1: 할머니. 대사.
3: 어제.
1: 엄마 제비.
3: 엄마야, 대사.
1: 엄마.
3: 말하라고.
1: 대사. 엄마 중간에서 빨리 아픈 보고 말해야 되지.
2: 그래. 그렇수다. 물이 좋아야 좋은 땅이 나오고 땅이 좋아야 잘 진 땅, 맛있는 땅.
4: 하, 야, 할머니. 물이 좋아야 좋은 땅이 나오고 살진 땅, 마시는 땅 그게 말이 될까? 야
2: 네, 이제 그래서
1: 어제는 완전히 뭐 마시는 땅이라고 그게 말이 맞어?
2: 야, 네 이제 그랬냐?
1: 가만히
2: 뭐 이제 그랬어
1: 어서 우리만 아이 된다 안 되더나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날 시키셔.
4: 네 알겠어. 아, 아저씨는 대사 없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비켜줘. 저
2: 야.
4: 할머니
2: 야.
4: 너무 긴장해 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저기 저 카메라 렌즈를 이젠가 저기 우리 안에 돼지다 하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해보셔. 그럼 긴장하지 않습니다.
2: 그러니까 잘어.
4: 예.
2: 잘어.
1: 엄마.
2: 아이고 언영 그렇게 얘기해줬어 미니 아이 긴장하고.
4: 예. 자 우리 한번 해보기 시작해.
2: 알았어.
4: 자 준비.
2: 예. 액션. 크로스다. 물이 좋아야 좋은 쌀이 나오고 땅이 좋아야 잘진 쌀이 나옵니다. 우리 이 해랑강 평강벌의 약수물을 먹고 자라난 돼지 맛있는 돼지야. 세상에
4: 한번 돼지로
1: 쌀
2: 어, 태랑강 펜강벌에 약수모를 먹고 자라난 이 녹색 입살.
1: 그렇지.
2: 맛있는 쌀.
1: 그렇지.
2: 세상에 둘도 없는 쌀.
1: 그렇지.
2: 콱콱 먹어라.
1: 야, 전국의 시청자들 보고 있는데 콱콱 먹어라 뭐 어떻게 될까?
2: 아이고 카메라 돼지라매.
1: 아이 카메라는 돼지 맞는데.
2: 돼지 맞지?
1: 아이 카메라 뒤에는 전국의 시청자들 보고 있는데 돼지로 생각하면 아이 됩니다.
2: 그럼 속에 돼지 얼소 아. 돼지 아이요.
1: 아이.
5: 아 뭐야?
1: 야 아, 정말 답답하네 이거.
2: 아이고 모르겠다.
1: 야 오마. 저 뒤에 시청자들은 돼지 아니고.
4: 예.
1: 저 이 감독이 돼지란 말이요.
4: 맞습니다.
1: 야.
4: 뭐해라 아까?
2: 아니 좀
1: 아유 미안한 말 감독님 내 거기서
4: 야 해도.
1: 오마 오마 때문에 내까지 요즘 막 헷갈려
2: 뭐야 나도
1: 어쩌 이거
2: 어리어리해서 모르겠다 야
1: 야 이거 저거 또 못하 어째
2: 떨려서 감독님
4: 예
2: 저 차라리 저 우리 시어마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아이 우리 시어마이 이 평상시 동네에서 중점 발언을 혼자 다 한다 말씀이 영 잘한다. 혹시 안가? 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이 긴장하지도 않고 어색하지 않아서 자연스러울지.
4: 아이, 뻔히 적어준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즉흥을 어떻게 안가?
1: 아이, 할 수 있습니다.
2: 감독님,
1: 마지막을 한 번
4: 모르겠대.
2: 예?
4: 예, 마지막을 한번 지키죠.
1: 마지막. 감사합니다.
2: 예, 고맙습니다. 예?
1: 아야,
2: 어머.
1: 어머! 어머! 어머!
2: 야!
1: 엄마 이게서 뭐야?
2: 야! 엄마! 엄마!
1: 할 수 있다니까! 우리 이거 어제는 몇십 번 이어지면서 엄마!
4: 저 이번에 들린 다른 집 같이 계신데
1: 이거 다른 집 같이 있는다 어째요?
2: 어머! 우리 이거 다시 막에 몇십 번
1: 이어지면서 꼭 찍어야 돼요 나는 엄마!
4: 저 준비! 레디!
1: 부탁할게 엄마!
4: 액션!
1: 자 엄마!
2: 긴장하지 말고!
1: 긴장해 하지 마! 이러고 마음대로 말아! 액션!
2: 어머! 빨리 말하셔!
7: 그렇수다. 농사라는 거는 이 한우를 믿고 가는 거라. 올해는 우리 대풀이 들어서 농민들이 얼굴에 그저 웃음꽃이 활짝 피었었구만. 아이고, 3년 전에 우리 촌에 큰 홍수 들어서 우리 이 마을 껍질 한 벌 쫙 뺏겨갔을 때 우리 농민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암두. 이 안에 이 젊은 애들 손읍 없어. 이 손읍, 이 손읍.
1: 엄마.
7: 이 노인의 손보다도 더 토실토실하구만. 아이고, 그래도 나라 정책이 좋아가지고 세지부 재준다, 빈곤호 탈출을 시킨다 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활이 꽃폈었구만.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다시금 정성을 넣어서 마음을 쏟아서 혼을 심어서 가꾼 이 녹색 잎사를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옵소. 건강하옵소!
2: 마음이 대사세요!
4: 오케이! 최고입니다!
2: 오케이라고!
1: 야, 야.

자식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 세상에 내놓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묵묵히 살아오신 우리의 어머니들. 곱던 얼굴에는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하나 둘 세월의 잔주름으로 기포만 갑니다. 6월 26일은 훈춘시 신안가에 거주하고 계시는 김금선 노인님의 84주세 생일이랍니다. 훈춘시 자연자원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아들 김군 씨는 아들, 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한평생 고생하신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노래 노년을 잘 보내시라를 요청해왔는데요. 김금선 어머님께서 만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북경에서 근무하는 김혜연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혜연 씨는 어린 시절 명절이 돌아오면 기대감에 부풀어 마음이 무척 설레었고 기분은 한층 들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 대부분의 가정들이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절이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김혜연 씨는 지금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밥상보다 못하다면서 고향을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을 담아 노래 사랑하자 우리 연결을 요청해왔습니다. 고향을 그리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저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은 바로 성장의 계절이고 정열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름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고향의 여름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슬플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신나게 출발합니다.

어린이의 시선으로 단어를 살펴보는 9살 마음 사전이란 책에서는 감격스럽다는 마음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씨앗을 심은 화분에서 싹이 돋았을 때의 마음.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또 잘 자라게 기도하면서 기다린 시간만큼 새싹을 마주했을 때의 그 감격스러움. 상상만 해도 얼마나 뿌듯하고 고맙고 기뻤을지 알 것 같죠? 생각해보면 이런 감격스러움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자고 싶은 마음을 뿌리치고 일어났을 때, 만원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했을 때,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를 도왔을 때, 일을 잘 마무리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아, 오늘도 참 잘 보냈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하루를 위해서 오늘도 함께 감격스러운 순간순간들을 만들어 가볼까요?

감격스럽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노래를 듣고 호응해 주시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저에게는 또 따뜻한 그런 감동의 순간, 감격스러운 순간인데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떠올려지나요? 네, 여러 가지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금방 감격스럽다 이런 단어에 맞춰서 생각을 떠올려 봤더니 한 여자로서 네, 엄마가 되던 그런 순간이 제일로 감격스러웠지 않나 그런 생각을 네, 문득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 네, 물론 아버님들도 그렇겠지만 또 자신의 배로 아이를 잉태해서 세상에 나올 때 그런 순간이 정말 너무 감격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향기님께서 우리 유한이가 노래에 맞춰서 그 작은 고사리 손으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상상만 해도 즐거워지죠. 따뜻한 그런 순간 외할머니 눈에는 얼마나 귀엽고 예쁠까. 유한이가 이제는 많이 컸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다니 우리 유한이는 얼만큼 컸을까. 최원무님께서 호응해준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이런 마음도 정말 감격스럽게 다가오는데요. 항상 네, 손에 일이 없으실 때 아니면 지금 또 뭔가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항상 시간이 나면 우리 여성 클럽에 들려주셔서 또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을 호응하게 해주고 또 호응해주신 그 마음을 항상 감사하게 여겨주는 우리 최원무님 정말 제가 복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네, 여러분들과 맺게 됐나 싶을 정도로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딸애가 좋은 대학 입사 소식 감격, 남편이 승진했을 때 감격, 맞아요. 그래요. 김경희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사실 돌이켜보면 많은 감격스러운 순간들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일본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향기님 그리고 김경희님, 박소님, 박정흠님, 최완무님 그리고 네 태평양 보험님. 야, 태평양 보험님도 거의 매일같이 출석 체크해 주시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은간의 노래 약속합니다에 저는 흠뻑 빠져서 다 듣고 싶어지는데요. 저와 같은 분들 계신가요? 네, 결혼식에 가면 네, 축하곡으로도 많이 불리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약속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방송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 스쳐간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잠깐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네요. 네, 오늘은 어떤 작품이 준비돼 있을까요?

할까요? 오늘은 평범하면서도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인 하면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신용카드를 긁을 때 그 영수증에 또 사인을 해야 됐고 요즘에는 제가 이러고 보니까 백화점에 가서 신용카드를 긁은 적이 거의 없어서 요즘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의 다 휴대폰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겪은 지가 참 오래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택배를 받을 때, 택배 수령할 때도 사인을 할 때가 있었고 계약서에도 사인을 할 때가 있었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인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매일 프로그램을 또 동료분한테 맡겨서 사인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 중에도 가장 무겁고 가장 진중한 사인이 있는데요. 바로 수술 동의서에 새겨지는 사인입니다. 종이에 이름을 적는 순간 환자나 보호자는 단순한 동의를 넘어 생명을 건 믿음과 책임을 의료진에게 맡기는 것이 됩니다. 네, 오늘 작품도 이런 내용과 거의 맞먹는 얘기인데요. 생명을 건 믿음과 책임을 사인을 통해서 또 의료진에게 맡기는 그런 이야기. 최미화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사인. 함께 작품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사인 최미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사인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름자를 쓰는 일이 집을 팔고 살 때, 은행에서 돈을 저축하고 찾을 때, 비자를 할 때 등에서 요구되는데 이것은 본인이 동의한다는 법적 근거로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인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나는 조금은 특별한 사인을 해봤다. 바로 여성의 상징이고 자신감이라고 하는 유방 한쪽을 절제할 가능성에 대비해 내가 직접 동의한다는 사인을 했다. 20여 년 전 건강검진에서 유선 결절이 발견됐다. 당시 결절이 작기에 정기적으로 검진하면서 변화를 관찰하라는 의사의 건의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했다.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어 결절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수밖에 없었다. 결절과 함께한 세월이 길지만 말썽을 일으키지 않아 등한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유방에 평소와 다른 감각이 느껴지거나 누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속이 꿈틀에 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잠자코 있는 결절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큼이었는지는 오로지 나만 알 수 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그런 스트레스를 감내하면서 살아왔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정기적인 검진에서 결절은 그냥 3A급으로 크기, 형태, 혈류 등 범위에서 말썽을 일으키지 않아 다행이었다. 그런데 올해 검진을 받을 때 초음파 담당 의사가 그 어느 때보다 세밀하게 검사하는 것 같았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작년보다 결절이 커졌고 변두리가 또렷하지 않고 형태가 불규칙적이고 혈류가 보인다는 등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연속하더니 4B급으로 기록하라고 옆에 있는 보조의사한테 전달했다. 맙소사. 22여 년 올방자를 털고 있던 결절이 드디어 발라나나 보다. 내가 그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들인 노력이 부족했는가.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순간 등골에 식은땀이 쫙 났다. 유선 결절은 등급이 4A면 악성일 확률이 10% 미만이고 4B면 50%다. 4B면 위험권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결혼 후 시로 할머니와 시부모님을 모시고 우리 집은 4대가 함께 생활했다. 그래도 나는 불평 한마디 없이 착한 선부로 며느리로 가정을 평화롭게 꾸려왔고 퇴직 후 6년간 자선공익사업에 적극 참여해왔기에 나에게 불행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아위안을 했지만 속은 한겨울 강판처럼 떵떵 얼어들었다. 검사 결과가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고 오진이길 바라면서 얼마나 그 결과를 피하고 싶어 발버둥 쳤는지 모른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진단서를 받은 나는 불가마 속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당시 내가 몸담고 있는 단체에서 규모가 큰 운동회를 7월 6일에 하기로 준비 중이었으니 나는 속으로는 찬바람이 휘몰아쳤어도 얼굴에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무등 애를 썼다.
나는 일단 운동회 준비에 전력하기로 했다. 바라는 대로 운동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북경에 있는 딸은 최대한 수술 날짜를 빨리 잡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 딸은 밤을 패가며 예약이 그토록 어렵다는 4명 의사의 진찰권을 예약했다. 그리고 그 의사들이 소속해 있는 4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우편으로 보낸 검진 결과를 보여줬고 최종으로 북경 모 병원 전문의에게서 9일에 수술 받기로 했다. 딸 덕에 수술 일정이 순조롭게 잡혔다.

8일에 수술 전 여러 가지 검진을 마치고 병실에서 휴식하는데 담당 의사로부터 호출장이 내렸다. 검진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절의 형태나 크기로 봐서 악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수술 중에 만약 계속 병리 검사 결과가 악성일 경우 유방 한쪽을 보류할 것인지 절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사인하라고 했다. 악성의 확률이 50%라고 해도 나는 좋은 쪽에 속할 것이라고 확신을 해왔기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심각한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 더욱이 유방을 보존하느냐 절제하느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다. 의사의 말을 들으니 머리가 된 방망이에 맞은 듯 얼떨떨해졌다. 의사는 두 가지 수술의 우단점을 설명하고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한 시간만 생각할 시간을 준다고 말하고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암이라는 공포보다 유방을 보존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썼던 것 같다. 나는 의사한테 만약 가족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권장하겠느냐고 물었다. 나의 물음에 의사는 그건 환자가 결정할 몫이라고 대답했다. 결정은 오로지 나의 몫이고 두려움도 오로지 나의 몫이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한 시간. 도대체 어느 길을 택해야 할까? 보류한다면 방사성 치료로 나타나는 후유증이 몸서리 치도록 싫었다. 절제한다면 가로 세로 상처 자국이 크게 난 밋밋한 가슴을 스스로 마주할 용기가 없을 것 같았다. 게다가 타인의 따가운 시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도 미결이었다. 작은 공간에 혼자 앉아 제한된 시간 내에 만점 답안을 제출해야 하는 수험생이 된 기분이 들었다. 망망대해에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유선암으로 치료받은 적 있는 두 친구가 문득 떠올라 급히 전화를 했다. 한 분은 보류 수술을 했고 다른 한 분은 사삐로 악성 진단을 받고 한쪽 가슴을 절제했다면서 몇 년간 거의 묻어두었던 가슴 아픈 사연을 말해주며 꼭 비밀을 지켜달라고 재산 부탁했다. 얼마나 현실에 마주하기 힘들었으면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친인들에게마저도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살아왔을까. 이전에 그런 친구의 불행한 소식에 마음은 아팠지만 아픔의 깊이를 몰랐기에 그들의 상처를 자기 아픔처럼 진심으로 어루만져 주지 못했는데 이제 곧 내 앞에 그런 불행이 닥쳐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친구가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를 얼마만큼이라도 실감하게 됐다. 나는 여러 가지 분석과 친구들로부터 보내오는 진심 어린 위로에 다소 안정을 찾고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사인을 하려고 피를 든 손이 가늘게 떨렸다. 결국 긴가민가 하면서도 유방 보류가 적힌 종이에 내 이름 석자를 적었다. 인생 60고개를 넘으면서 이름 석자를 적는 것이 그토록 공포스러운 것임을 처음 체험했다. 내 마음속에 쓰나미가 한바탕 지나가고 나니 그때야 서서히 암이라는 공포가 엄습해왔다.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나는 완전히 암 환자가 된 듯 어디에 가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했다.
딸은 절대 악성이 아니니 앞질러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나를 안심시켰다. 만약이라는 추측은 사람의 피를 말리고 정신을 갉아먹는다. 정말 암이라고 하면 그것 또한 마주할 용기를 가지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다. 9일 오후 1시 30분에 수술이 잡혀 공복 상태로 대기하는 동안에도 유선암에 관한 지식과 후기 치료에 관한 내용을 검색하고 또 검색했다. 드디어 나는 이동 침대에 실려 수술실에 들어갔다. 담당 의사회 마취 의사를 비롯한 의사 3명이 더 있었고 실습생도 4명이 있었다. 의사는 수술 중에

폐석 병리 검사를 진행할 것이니 결과에 따라 유방 절제 수술을 해야 할 경우 전신 마취를 다시 하고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알려줬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의사 손에 맡기고 환자로서 그저 행운을 바라야 하기에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었다. 마취 주사바늘이 유방을 찌르고 마취액이 서서히 투입됐다. 남자 의사 한 분은 수술에는 참여하지 않고 줄곧 나에게 말을 걸었다. 아마 나의 의식 상태를 체크하는 분 같았다. 의사들은 분주히 수술을 시작했다. 부분 마취라 정신은 올돌해서 의사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며 수술 과정을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 곧 살점을 태우는 소리가 들리고 하얀 연기가 공중에서 흩어졌다. 긴장한 수술이 20여 분쯤 진행됐을 때다. 담당 의사가 주위 의사들과 실습생들에게 떼어낸 조직을 보이면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악성이 아닌 것 같다고 내가 바라던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쾌속 병리 검사 결과로 최후 결론을 내려야 하니 의사는 결절을 밀봉된 용기에 넣고 급히 병리실에 보내고는 수술 자리를 봉합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복도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나는 두 손을 꽉 부여잡고 두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속이 바질바질 타들어갔다. 1분 1초가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15분이 지났을까? 의사의 청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심장을 꼭 붙잡고 손이야 발이야 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일반 병실로 돌아가도 되겠어요. 양성입니다. 그 순간 눈물이 꼭지를 틀어놓은 수돗물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바질바질 속을 태워 이미 검은 자가 된 마음의 잿더미가 안도의 눈물에 걸쭉하게 반죽돼 같이 흘러내렸다. 아가리를 쩍 벌리고 혈안이 돼 내 건강을 노리고 있는 악마에게 자칫 유방 하나를 뜯겨올 뻔했던 아슬아슬한 순간을 천만다행으로 모면했으면 환호가 터져 나와야 하겠는데 나는 눈물이 앞섰다. 그 눈물은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으리라. 수술실 밖에서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딸도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천만다행이라며 이젠 아무 근심 말고 푹 휴식하면서 회복하는데 전력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쓱해진 나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동안 자기도 긴장하고 두려웠을 텐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애써 밝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준 딸이 눈물나게 고마웠다. 병실에는 공기마저 산뜻한 것 같았다. 폭풍우가 지난 뒤 먼지와 오물이 말끔히 씻겨간 청신한 거리처럼 말이다. 덜풍이 휘젓고 지나간 쑥대밭에서 무더기로 쓰러졌던 가늘픈 곡식들이 다시 생기있게 일어나 따사로운 햇빛에 일광욕을 하는 광경이 떠오르면서 내 자신이 비춰졌다. 한번 당해보고 겪어보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친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좀 더 깊이, 좀 더 절실히 가슴으로

것 같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아프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병마에 시달려 본 사람만 안다. 전에는 그 깊이를 몰랐기에 처음에 보지 못했기에 위안의 말에 100%의 진심어린 마음을 담지 않았던 것 같다. 아픈 사람한테 한마디 응원이 그렇게 큰 위안이 된다는 것을 내가 당해보고 나서 알았다. 아픈 상처에 바르는 연고와도 같은 시들어가는 마음에 비춰주는 한올이 빛과도 같은 사랑을 더 멀리 더 길게 전해주고 싶다. 퇴원하던 날 딸은 수술실에 실려 들어가기 전 내가 사인할 때 그 모습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으니 가족 모두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만들지 말자고 했다. 암 그렇고 말고 피말리는 사인을 우리 두 번 다시 하지 말아야지.

네, 금방 최미화 작가님의 글 사인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그래요, 사인 하나에는 두려움도 희망도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함께 적혔겠죠. 동의한다는 사인 글자 하나하나에 삶의 무게가 함께하기도 하죠. 오늘은 수술 동의서에 담긴 무게와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이런 또 비슷한 사연을 지닌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낸 사인들 속에도 때로는 이처럼 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인도 숨어 있었겠죠. 그래요. 언제까지나 이름 석자를 적는 일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요. 오늘 최미화 작가님처럼 이렇게 아픔을 겪고 나면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좀 더 마음 깊이 좀 더 진심으로 그 아픔을 함께 헤아려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뭐든 저도 가끔은 방송을 하다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물론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매일 기쁘게 좋은 에너지로 이렇게 해야 하지만 가끔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는 많이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겠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할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기쁠 수가 없잖아요. 누구든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굴곡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또 저희와 함께하는 이런 순간은 그래도 긍정적인 에너지, 더 밝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또 하는 마음에서 언제나 으쌰으쌰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지만 가끔은 저도 마음 한구석에 또 누군가의 그런 가끔 우리 청취자분들의 모멘트도 보면서 누군가는 오늘 참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또 마음으로 정말 마음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과 감격스러운 순간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또 건강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가족분들 여성클럽과 함께하는 한 시간도 우리 건강하게 사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럼 예전에 또리 엄마께서 추천해 주셨던 노래 박장현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노래 듣고 올까요?

오늘 작품을 듣고서 김경희님께서 저의 친구가 쓴 글이네요.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네요. 글도 아주 잘 써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줄 것 같네요. 너무 감격스러운 인생 이야기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마침 최미화 작가님의 네, 프로필이 작자 소개가 연변 여성 잡지에 실려 있어서 네, 제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예쁜 분, 이렇게 예쁜 분이 이렇게 아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김경희님의 또 친구분이네요. 그래요. 그나마 네, 악성이 아니라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박소님께서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당사자가 아니면 체감할 수 없는 그 공포, 주위의 친인 지인들이 암 환자로 판정받고 견디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서움, 아픔, 고통을 견디는 그들에게 오직 관심과 응원을 보내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얼마나 느꼈던가. 저자의 다행스러운 양성 결과에 저 역시 함께 안도의 숨을 쉬게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관리 잘합시다. 맞아요. 지금은 정말 네, 여러 가지 무서운 병들로 네, 몸살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동영상을 네, 접할 때면 마음이 정말 네, 무겁고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냥 네, 빨리 쾌차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저도 박소님처럼 건강을 소중히 여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박정금님께서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향기님께서도 가슴을 조이고 숨을 죽이며 방송을 들었습니다. 결과가 해피엔딩이어서 정말 감격입니다. 맞아요. 저도 네 결과가 어떨지 하면서 네, 이 문장을 선택할 때 그랬거든요.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한 여자로서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무서운 병이라서요. 네, 지금도 또 이런 병으로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응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거. 그래요. 오늘도 또 병마와 싸우고 계실 모든 분들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보고 또 지금 우리 또 모든 분들은 네, 건강에 좀 더 유의하셔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최원무님께서 저도 타양에서 교통사고로 혼자서 사인하고 수술실 들어가면서 엄청 무서웠습니다. 친구한테 가족들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수술하고 나와서 혼자서 회복하고 눈물 흘리면서 치료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네요. 맞아요. 교통사고가 나셨겠네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정말 네, 평온하지가 않습니다. 그 누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집집마다 이런저런 사연이 있고 사람마다 이런저런 사연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금방 향기님께서 네, 외손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저만 가만히 볼게요. 어쩌면 아기 때보다 지금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우리 저희 아들 기백이와 언젠가 함께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너무 귀여워서 힐링이 다 되네요. 네, 이 시간 귀 기울여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더 밝은 에너지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형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1: 베이징 시간 10: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고 나면 피고, 자고 나면 지고, 자고 나면 잎이 나오고, 자고 나면 연초록잎 짙어지고, 자고 나면 아침이 금방 너울이 내리고, 상처에 난 가지에 핀 봄꽃 사태, 그 꽃에 취해 상춘을 하며 여러 모양의 상처를 씻는다.

그곳엔 아무도 없고 또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와 함께 자라납니다. 그리고 더 단단한 옹이가 생기고 또 강력한 향기를 풍기며 사람을 취하게 합니다. 우리 사람 역시 고난과 상처 속에서 자랍니다. 지나간 고난 속에 뜻이 있고 씻고 또 씻어낸 상처 속

네,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절망적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용기. 그

연기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는 길이 보입니다. 네, 오늘도 힘찬 하루 우리 함께 화이팅해요.

네, 행복한 문학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좋은 글 공유 시간에서는 김선녀님의 작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불효녀의 눈물.

떡국을 한술 뜨다 말고 문득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쏟아졌다. 갑작스런 일인지라 령감이 저기 놀라 했다. 예, 그러시오. 날들이 생각나서. 내가 대답이 없자 령감은 또 한마디 덧붙였다. 어디 보자. 떡국에 소고기 조림에 계란에 돼지 볶음에 송어구이에 국수 잡채에 김치에 아, 거참 잔치상에 울고 가겠소. 내가 얼른 애들한테 보여줘야겠소. 말 끝나기 바쁘게 령감은 사진을 찍어 북경에 있는 딸들한테 전송했다. 내일 모레면 아흔인 영감이 나이와 걸맞지 않게 설날 아침상이 진수성찬이라고 신나하며 막갈스레 식사했다.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밥상을 보자 더 엄마 생각이 나서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며칠 전에 치과에 가서 이 두 대를 뽑고 림시를 씌웠는데 떡국을 먹다가 그것이 헐랑 빠져버렸고 어차피 이가 아파 밥상에 앉아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혹시 이가 아픈가? 아, 애도 아니고 발수놈은 로치니 그런 것도 못 참고 설날 아침 떡국 먹다가 우는 사람은 처음 보네. 단순한 영감이 어찌 내가 우는 속내를 알랴. 떡국을 보니 엄마가 사무치게 그리워났다. 예전에 그렇게 없는 살림에도 엄마는 선소 떡방아를 지어 설날 아침에는 꼭 떡국을 해줬다. 밥상에 기름을 바르고 가래떡을 빚고는 동전잎처럼 자름자름 썰 때면 나와 동생들은 우르르 모여 앉아 군침을 꼴깍꼴깍 삼켰다. 그러면 엄마는 가래떡을 손가락 크기만큼 똑똑 떼서 우리 손에 하나씩 쥐어줬다. 얼마나 맛있던지. 니들 다 먹어버리면 설날 아침 할아버지 할머니 떡국은 뭐로 쓰겠냐. 이제 나가서 눈사람이나 만들며 놀거라. 어서.

엄마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등을 떠밀어 밖으로 내보냈다. 엄마한테서 손가락만한 가래떡 하나 겨우 얻어먹고 즐거워하던 70여 년 전 설에 비하면 어느 날의 설날은 너무 풍요롭다. 액자 속의 엄마 사진을 들여다보노라니 애틋하고 가슴 아픈 추억들이 자꾸 떠오른다.

엄마는 가난한 농부인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와서 시부모를 모시고 9남매를 줄줄이 낳아 키우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왔다. 아버지의 교벽한 성격 때문에 엄마는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엄마를 떠올리면 불쌍하고 미안해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린다. 엄마는 87에 우리 곁을 떠났다. 그 전에 엄마는 맏딸인 우리 집에 와 계셨다. 어느 날 밥상에서 엄마가 멋쩍어하며 이렇게 말씀했다.

저 앞니 두 대로만 밥 먹고 산다. 엄마, 언제 네가 다 빠졌지? 그래도 밥을 드시는 게 용하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밥 먹고 산단 말도 있지 않느냐. 그래도

엄마는 몇 술 안 뜨고 소주를 내려놓았다. 왜 벌써 그만 드시게요? 나이 들면 원래 밥량이 적어지는 법이다. 내 걱정 말고 너희들 어서 많이 먹어라. 그때 딸로서 이가 없어서 입맛을 잃어서 소주를 넣는 엄마를 걱정해야 했는데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갔다. 참말로 한심한 노릇이다. 게다가 내가 된밥을 좋아해서 밥은 늘 꼬장꼬장하게 짓고 김치나 볶음채도 엄마 입맛보다 내 입맛에 신경을 썼으니 불효 막심도 정말 룸한 부동이었다.

엄마한테 어리석고 무정하고 못되게만 굴었던 지난 일들이 명력히 머리에 떠오른다. 1952년 여름의 일이다. 그때 우리 집은 화룡현 서성천 학교 부근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산 밑에 집을 짓고 이사를 가겠다고 했다. 엄마는 학교와 가까운 여기를 왜 떠나냐면서 그 집역하고 한적한 산 밑으로는 절대 이사 가지 않겠다고 했다. 두 분은 이 일로 티격태격했고 결국 아버지는 엄마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엄마는 홧김에 집을 나가 며칠간 소식이 없었다.

당시 10살이었던 내 아래로 여동생 둘, 남동생 둘이 있었는데 태어난 지 서너 달밖에 안 되는 남동생은 배가 고파 자지러지게 울었다. 옆집 아주머니가 도와줬기에 미움을 써먹이면서 동생을 달렸다. 나는 매일 밤 동생을 업은 채 애타게 엄마를 기다리면서 뜬 눈으로 나를 세웠다. 나흘째 되던 날 밤, 엄마가 기적같이 돌아왔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에 업힌 동생을 받아 저절 먹이고는 또 감쪽같이 사라졌다. 나는 엄마, 엄마 하면서 울부짖으며 캄캄한 야밤에 언덕내를 찾아 헤맸는데 후에 알고 보니 글쎄 엄마는 우리 집 굴뚝 옆에 서서 밤을 지새웠던 것이다.

나는 엄마도 아버지도 다 원망스러웠다. 나는 동생 넷을 거느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겠으니 두 분은 리혼하라고 천정부로 가사고 행악을 부렸다. 10살밖에 안 된 어린 것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우선 아버지의 구박이 더 심해질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위하여 한 목숨 바칠 각오로 돌아온 엄마. 그런 엄마를 가엽게 여기고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나는 되려 미워하고 증오하고 리호나라고 얘기했으니 아픈 엄마 가슴에 소금을 뿌리고 대못을 박은 격이나 다름없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계속해서 김선녀님의 작품 불효녀의 눈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선녀님의 작품 불효녀의 눈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마 내가 열 서너 살쯤 됐을 때였다. 그날도 부모님은 다투었고 엄마는 엄밤 주무시지 않고 석유 등잔불 밑에서 우리들의 해진 옷을 기웠다. 나는 그런 엄마가 너무도 가련하고 또 야속했다. 엄마,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가 엄마가 늘 다투면서 정없이 사는 것 같은데 여자를 입히지도 먹이지도 못하면서 동생들은 이리도 많이 낳았어요? 아이고, 이 철없는 계집애야. 내가 너희들을 낳고 싶어서 낳을 줄 아냐? 갑작스런 내 물음에 엄마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없다는 듯 푹 하고 웃어버렸다. 삶은 고단해도 엄마는 언제나 조신하고 단아한 모습을 잃지 않으셨다. 평생 파마란 걸 해본 적이 없이 늘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쪽지고 다녔다. 때론 비녀가 보이지 않으면 엄마는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봤다. 비녀는 가끔은 선반 위에서 가끔은 깔개 밑에서 나왔다. 한 번은 비녀가 베개 속에서 불쑥 튕겨 나왔는데 엄마는 보물을 찾은 듯 무지 기뻐하셨다. 내가 보다 못해 엄마 탈가사상에 가면 널린 게 비녀던데 잃어버리면 하나 사면 그만인 걸 가지고 아 그까지 비녀가 뭐라고 라고 하자 엄마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나를 나무렸다. 너 이 비녀를 그까지 끌어 했냐? 이 비녀는 나한테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란다. 내가 시집올 때 너 외할머니가 친히 내 머리에 꽂아주신 유일한 비녀란 말이다.

그렇게 소송한 거면 잘 간수해야지. 늘상 잃어버리고 찾는 소동을 벌리니까. 예, 그때 그렇게 소송한 은빈 여인 줄 몰랐네요. 엄마를 노여펴 미안해요 라고 한마디 유안과 사과의 말도 할 줄 모르는 바보였는지 모르겠다. 엄마는 이 딸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나는 결핵으로 두 해나 심하게 앓았다. 엄마는 내 병에 누에가 좋다는 말을 듣고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되는 내 딸을 업고 100리도 넘는 로도구 작전연구소에 찾아가서 어렵게 누에 씨를 구해다가 옷방에 다락을 메고 이산 저산 넘나들면서 신선한 뽕잎을 따다가 누에를 키웠다. 1969년 늦가을의 어느 날 엄마는 서성촌에서 버스를 타고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 타가소로 찾아왔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애기 엄마들이 쉬고 있을 때였다. 엄마는 이고 온 물동이에서 배춧잎을 꺼내 꼼틀대는 희멀근 산누에를 내 앞에 놓았다. 엄마! 나는 세준 소리를 질렀고 애기 엄마들도 징그럽다고 모두 피했다. 너가 결핵으로 두 해 동안 죽게 앓다가 금방 나았는데 언제 또 더 줄지 모르잖니? 산노회를 너 나이만큼 먹으면 절대 병이 재발하지 않는다더구나. 엄마는 싫다는 나를 극구 설복했다. 그리고 통통 여물어 방금 명조실을 토하려는 산노회를 배춧잎에 싸서 하나씩 하나씩 내 입에 넣어줬다. 나는 눈을 딱 감고 산노회 쌈을 눈물과 함께 꿀꺽꿀꺽 삼켰다. 그 끔찍한 걸 먹으면서 나도 울고 엄마도 울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애기 엄마들은 징그러워 고개를 돌렸다. 나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내 나이 두 배 되는 양의 산노회를 배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감사해야 할 대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화를 내면서 매몰차게 굴었다. 엄마의 민간요법으로 효과를 봤는지 나는 정말 그 후로 55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결핵이 재발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내가 9남매 중 맏이어서 엄마는 특별히 나를 편애하고 또 나한테 많이 의지하셨던 것 같다. 가난한 살림에도 맏딸이라고 늘 옷도 새것으로 입히고 학교에서 봄, 가을 들놀이를 갈 때면 몰래 내 밥속에 달걀 두 개를 숨겨 넣어주고 또 내가 시집간 후에도 내 두 딸을 기꺼이 업어 키워주셨다.

그러나 나는 정례로 엄마한테 따뜻하고 다정한 딸이 되어주지 못했다. 내가 환갑이 넘었을 때니 엄마는 85세쯤 됐을까. 나는 엄마가 집에서 혼자 고독하든 말든 매일 활동실에 가서 해질 무렵에야 돌아왔다. 엄마는 4층 베란다에 서서 내가 오는 동쪽 길을 눈이 빠지게 바라보고 계셨다. 그러다 내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집에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나를 반기셨다. 인제 오냐? 너 배고플까봐 밥은 안 쳐놨다.

누가 엄마 보고 밥을 하라 했어요? 그리고 높은 베란다에서 락상이라도 하며 어쩌려고 매일매일 위태하게 서서 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뭐 어린애인가? 내 잔소리에 엄마는 마치 무슨 잘못을 저지른 애 마냥 머리를 숙이고 입속으로 둥글거렸다. 애미는 만날 만날 너가 보고 싶고 기다려지는 걸 어쩌겠느냐

한평생 엄마는 그렇게 아홉 자식을 한 품에 따뜻이 보듬고 미워도 싫어도 아버지께 관용과 인내를 베풀면서 자신의 한 생을 헌신했다. 그런 현숙하고 자애롭고 강인한 엄마께 살아서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못한 것이 지금 와서 통탄하며 용서를 빌 일이 되었다.

엄마의 사진 앞에 이 불효한 여가 정둥이 무릎 꿇고 사랑하는 엄마 정말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라는 참회의 말과 뜨거운 눈물 말고 이제 와서 무엇을 바칠 수 있겠는가

네, 불효녀의 눈물. 오늘은 김선녀님의 작품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이상 저음글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힐링이 되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꾸준한 것을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다고 하잖아요. 네, 책도 어쩌다 오랜 시간 읽는 것보다 하루에 한두 시간씩 꾸준히 읽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하루 한 시간씩 열을 실천해보세요. 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妃这才探身往下观瞧，哎呀，当时是大吃一惊，一看牛皋众将全在下边，盔甲鲜明，准备攻城。岳飞可吓坏了，如果你们这一攻城正中了秦桧的奸计，我这个造反弄假称真，岂不是坑死我也？想到这儿，冲下高喊：二弟呀，你为何至此？啊，牛皋抬头一看，哟，大哥，哇，这一千多人全都跪倒尘埃，冲上磕头：大哥，我们来救你了，不能在这受着窝囊气了，大哥跟我们走吧。牛皋下令攻城，抓秦桧，救岳飞。
1: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뉘웠습니다. 10년 전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통합 브랜드가 정식 출시됐습니다. 동부 통로의 중요한 허브인 흑룡강은 이때부터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에 더욱 빠르게 통합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는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서비스 효율이 꾸준히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흑룡강이 통로 경제에서 착지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가속도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수보 다닌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의 중요한 통상구입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수분화 통상구를 통과한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는 400대를 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했습니다. 2018년 수분화에서 첫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가 통과하면서 러시아 목재 수입의 중요한 허브가 됐고 2023년 컨테이너 환적장 캔트리 크레인이 전면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체 효율이 3분의 2 향상됐습니다. 지난해는 철도 개량 공사가 완료돼 열차 시속이 55km에서 120km로 빨라졌고 노선 통과 능력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현재 컨테이너장 용량 확대 개량 공사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완공 후 환적 능력이 또다시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의 또 다른 중요 통상구인 동강에서는 과학기술의 힘이 통관 모델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직접 걸어서 순찰하는 것과 비교하면 드론인 전체 구역 순찰을 단 30분 만에 완료해 효율을 80% 향상했습니다. 철도 신속 통관과 일주일 24시간 예약 통관 서비스 덕분에 열차 한 대당 가장 빠르면 30분 만에 통관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통로가 원활해졌지만 우리성은 단순 경유 정거장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큰 변화는 열차가 그냥 국경을 통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착지에 금을 캐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한편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가 가져온 안정적인 물류 통로를 기반으로 흑룡강은 경유 화물 유통에서 수출입 가공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할빈의 건설 기계, 지치알의 아미노산, 대경의 고급 자동차가 유럽으로 직통되고 러시아의 목재 비료, 유럽의 자동차 부품은 흑룡강 현지에서 가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의 연간 통행량은 1036대에서 5000여대로 증가했고 27개 노선이 14개 국가와 국내 60여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 통행 열차가 3000대를 돌파했습니다. 국경 간 쌍방향 원활한 통로를 기반으로 흑룡강 본토의 우수 제품은 유라시아로 수출되고 해외의 우수 자원은 국내에 들어와 산업에 힘을 실어주며 열차 운행이 빈번하니 무역이 번성하고 산업이 강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2라운드 경기가 이어지며 할빈팀은 6월 10일 홈장에서 후커트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최근 이틀간 할빈에서 전용 동북축구리그 캠핑 선물 세트가 인기리에 출시됐습니다. 이 선물 세트는 개구쟁이 펭귄 문화창의 제품, 야브리 스키장 연간 이용권, 정통 용광 목걸이, 캠핑 용품 풀 세트를 하나로 모어 얼음 도시의 산수와 동북 민속을 담아냈습니다. 본선 개최 도시로서 할빈의 주요 관광지들은 관람객을 위한 혜택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며 경기 관람 인파를 전방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시내 주요 18곳의 관광지에서는 원정 팬들을 대상으로 등급별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성봉산, 금룡산 등 근교 관광지는 첫 입장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극지공원, 빙설대세계 사계절관, 포세이돈 등 인기 테마파크는 입장권 50% 할인을 실시하며 볼가장원, 동북호리문, 금산경 역사박물관은 특별 할인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모든 혜택은 홈 경기 전후 3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식업계 역시 이번 대회 덕분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로즈가를 비롯한 특색 있는 음식점들은 동북 축구리그 8개 도시를 컨셉으로 한 테마 코스 메뉴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할빈에서는 경기의 열기가 관광지와 요식업을 넘어 주요 영화관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리그 공식 두 번째 관람 장소로 지정된 만달 영화관은 경기 관람 플러스 영화 감상 플러스 쇼핑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팬들을 위한 특별 할인 관람 이벤트를 개최하고 대형 스크린으로 경기를 실시간 중계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기념 상품도 함께 출시했습니다. 동정여행 데이터에 따르면 할빈 태평공항 입항 항공권 예약 인기가 전월 대비 43% 이상 증가했으며 북경 상해, 광주, 성도, 청도가 인기 있는 고객 출발지로 나타났습니다. 시내 호텔 예약 인기도 지난달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2026 중국 상해 협력기구 빙설 스포츠 시범국 국제 승마 문화 교류 대회가 일전 할

러시아 프로승마 연합회가 대회 조직 및 심판 업무에 참여해 글로벌한 프로 역량을 더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간 승마 기술 교류, 선수 상호 교류, 문화적 융합을 효과적으로 촉진했습니다. 이번 대회와 함께 상해협력기구 다국승마문화테마공연, 승마산업무역매칭행사, 청소년 승마공개수업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흥룡강성 빙상스포츠 및 건강의학회 창립대회가 일전 개최됐습니다. 학회의 설립은 빙설경제가 국가전략으로 부상하고 3억 인민의 빙상스포츠 참여 성과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빙설스포츠와 건강 분야의 융합 플랫폼 공백을 메우고 빙설스포츠 플러스 임상의학 플러스 공중보건 교차연구의 핵심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데 취지를 뒀습니다. 학회는 우리 성의 빙설 지역적 우세를 기반으로 할빈 동계 아시안게임 의료 보장의 성공 경험을 통합하고 스키 의사 선두팀을 핵심 역량으로 삼아 의료기관, 고등교육기관, 스포츠 시스템, 운동팀 및 관련 산업 자원을 통합하게 됩니다. 또한 성내 500여 명의 빙상스포츠 외상치료, 좋은 의학 방어, 만성질환 건강관리, 대회 응급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을 예정입니다. 이 밖에 빙상 스포츠 손상 예방 및 관리, 한지 인구 건강 보장, 운동 기능 재활, 대중 과학적 운동 지도, 빙설 관광 안전 보장 등 여러 방향에 초점을 맞춰 학술 연구, 임상 진료, 인재 양성, 과학 대중화, 기준 제정, 성과 전환을 통합한 고급 전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빙상 스포츠 전문 의학사회 조직 분야의 공백을 메울 계획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31번째 시간입니다. 수연이는 빨리 돌아가려는 생각으로 보따리를 풀고 어머니가 강영천에게 지어준 옷과 신을 꺼내놓았다. 이때야 그들은 서로 말이 어울렸다.
1: 정말 아주머니를 고생시키는구만. 일이 바쁘다 나니 오랫동안 찾아뵙지도 못하고. 어떻소? 아주머니는 건강하오?
0: 강영천은 가슴에 진지한 존경과 감동을 가득 담고 물어보았다.
2: 아직은 괜찮아요. 알아도 어머니 말하지 않아요. 허리가 모질게 아픈 것 같은데. 전번에 밭에 물을 주다가 다리를 몹시 다쳤으나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때론 저도 공부를 하러 갈 수 없어요.
0: 수연이는 어머니를 진정 가엽게 생각하였다. 그는 오직 강영천에게만 이런 말을 하였다.
1: 마을에 봉가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소?
2: 있어요. 근데 어머닌 그들도 바쁜데 조금 도움 받으면 되지. 어떻게 모든 일에 다 남의 손을 빌겠는가고 말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1: 덕강이는 아직도 소식이 없소?
2: 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신다고요. 마음도 많이 놓고.
0: 강영천은 이윽도록 말없이 오락가락 거닐며 머리를 걱적거렸다.
1: 정말이요. 정말 훌륭한 어머니요.
0: 그는 성매가 방금 한 말을 곱씹으며 감개무량해서 말을 이었다.
1: 혁명의 어머니요. 그는 자기를 조금도 돌보지 않고 자기가 고생하며 키운 자식들을 하나하나 혁명에 바치면서 자신은 아직도 고생하고 있어. 우리에겐 이런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소. 혁명이 승리한 다음에는 꼭 이 훌륭한 늙은이들에게 마음껏 행복을 누리게 하오.

0: 날이 저물었다. 정말 비가 내리려는 듯 제비들이 뜰락에서 지지배배에 지적이며 날아옌다. 수연이는 일어섰다.
1: 아, 너무 늦었어요. 전 돌아가야겠어요.
2: 뭐? 이렇게 늦었는데 어떻게 간다고 그러?
0: 강영철은 놀랍고도 이상스러워 눈을 흩었다.
2: 구에 서서 동무가 잘 자리는 있으니까.
1: 아니요, 안 돼요. 돌아가야 돼요. 어머니가 걱정해요.
0: 수연이는 고집하였다.
2: 아, 그럼 식사나 하고 떠나. 인사드려.
0: 강영철은 간곡히 붙들었다.
1: 배고프지도 않고 또 먹고 싶지도 않아요.
0: 집까지 시별이 길에 비록 놈들이 나오지 않는다 하여도 혼자서 깊은 산속을 밤에 걷는다는 것은 그래도 좋은 일이 못되었다. 수연이는 천성이 담이 크고 강직하였다. 그러나 마음속이 너무 산란하여 바늘방석에라도 앉은 것만 같아 더 있을 수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어머니가 자기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고 온 밤을 밝히며 근심할까 봐 걱정되었다. 이 처녀가 일단 결심만 내리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강영천은 그를 동구박까지 바래주었다. 날이 컴컴한 것을 보고 마음을 놓을 수 없어 싸창을 넘겨주며 조심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는 멀리 사라지는 수연이를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삼복물이 큰 바위 밑에서 가늘지만 기세속히 솟아오르는 줄기의 샘물이 모여들어 졸졸 흘러내리는 냇물을 이루고 있었다. 흙더미가 길을 가로막았다. 냇물은 그 뒤에서 맴돌아치며 점차 많은 물을 모아 단합된 힘으로 장애를 뚫고 앞으로 내달았다. 물결은 가시덤불을 헤치고 큰 나무를 예돌아 바위를 뛰어넘으며 다른 개울물과 합류하여 사품치며 흘러갔다. 개울물이 또 다른 시냇물과 합류하여 거세찬 기세로 폭포를 이루었다. 폭포는 요란하게 울부짖으며 산악을 뒤흔들고 산 아래로 덮쳐들며 천군만마가 내닫는 듯한 기세로 끝없이 넓은 광야를 가르고 바다로 밀려든다. 수연이는 우레 같은 폭포 소리를 들으며 산을 넘고 령을 덮었다. 눈으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에 익은 발이 그를 목적지로 이끌어주고 있었다. 캄캄한 이 밤에 여느 사람 같으면 산속의 울퉁불퉁한 험한 꼬부랑 길에서 방향을 잃어버린지도 오래일 것이다. 구름은 산봉우리에 붙어서 천천히 북쪽으로 흘러가고 눅눅한 공기는 대지를 무겁게 내리눌렀다. 땀이 났는지 아니면 구름 안개가 오르만져 주었는지 수연의 얼굴은 축축해놨다. 그는 가슴이 답답하여 저고리 웃단추를 벗겨 품속으로 찬바람이 불어들게 하고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처녀는 속이 몹시 괴로워서 착잡한 생각을 거듭하였다.
1: 수연아, 수연아, 너 왜 이러니? 누구에게 성을 내니? 그 사람도 너에게 한 말이 없고 너도 그에게 뭘 알려준 일이 없지 않느냐? 너와 그 사람이 무슨 관계라고? 참, 창피하지도 않아? 그 따위 생각이나 하고.
0: 그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고개를 내리뜨렸다.
1: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게 뭐가 나쁘냐? 너 왜 기뻐하지도 않아? 아이, 정말 엉졸해.
0: 바람이 솔솔 불어오며 수연의 머리카락을 날려다 얼굴에 흩어놓았다. 그는 화가 나서 거듭 뒤로 머리카락을 뿌리쳤다.
1: 수연아, 너 정말 바보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넌 공산당원이고 혁명을 하고 있어. 지금 어떤 때인데 넌 제 생각만 해? 어라, 내가 무엇 때문에 이따위 일에 신경을 쓰고 있어? 사업이나 잘해야지.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야. 한 평생 시집 안 가겠어. 그래, 그렇지. 그가 훌륭하다면 나 훌륭한 동지를 따라 배워야겠어.
0: 그는 머리를 번쩍 쳐들었다. 가슴속이 훨씬 가벼워졌다. 그는 싸늘한 감이 나서 옷단추를 채우고 속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했다. 묘룡산의 험악한 봉우리를 톱는 그의 발걸음은 한결 민첩했다.

0: 처량한 붕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이는 엉겁결에 오싹하며 몸을 떨었다. 이때야 텅 빈 산속에 혼자 외로이 걷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긴장해졌다. 그는 날카로운 눈길로 주위를 휘둘러보고 싸창을 꺼내어 장탄한 다음 계속 걸음을 다그쳤다. 갑자기 풀떼 꺾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뒤이어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났다. 순간 수연이가 미처 몸을 돌리기도 전에 웬 사람이 그의 두 팔과 허리를 꽉 끌어안았다. 헐떡거리는 거센 숨결이 수연이 목덜미에 확확 뿜겼다. 흠칫 놀란 수연이는 대뜸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다. 그 괴한이 팔굽 윗부분을 꽉 쥐었으나 다행히 아래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느낀 수연이는 오른손을 힘껏 들어 총신을 어깨우로 넘기고 방아쇠를 당겼다. 총소리와 함께 풀썩하고 육중한 몸뚱이가 꼬꾸러졌다. 그러나 인차 또 다른 한 손이 또 집게처럼 수연의 손목을 꽉 틀어주었다. 수연이는 손이 저리어 총을 떨어뜨렸다. 그는 올가미를 수연의 목에 걸었다. 수연이는 두 손으로 올가미를 벗기며 몸을 휙 돌려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그는 올가미를 내버리고 총을 겨누며 흉물스레 외쳤다.
1: 꼼짝 말은!
0: 아니, 귀에 익은 목소리다. 누구던가. 그렇지, 수연이는 인차 궁손이란 것을 알아보았다. 수연이는 괴물의 눈알처럼 어둠 속에서 스산한 빛을 뿌리는 총구를 노려보며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궁손이는 그가 겁에 질린 줄로 알고 앞으로 나서며 그를 잡으려고 손을 뻗쳤다.
2: 뒤사, 골짜기로 뛰어내리기만 하면 마치지 못할 거야. 아니야, 이놈을 잡아야 한다. 죽는 한이 있어도 이놈을 꼭 잡아야 한다.
0: 수연이는 뒤로 다시 한 걸음 더 물러서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번개같이 내리를 쳤다. 그는 놈이 손을 뻗치는 틈을 타서 오른발을 날려 총진선을 힘껏 걷어찼다. 총은 골짜기에 날아떨어졌다. 궁선에는 총이 날아가자 손목에 아픔도 있고 황급히 수연이 총을 주워들려고 헤덤볐다. 수연이는 몸을 솟구쳐 그에게 덮쳐들며 팔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뒤로 비틀었다. 그러나 궁선이는 계속 악을 쓰며 총을 쥐려고 손을 뻗쳤다. 수연이는 총이 거의 그의 손에 닿게 되자 그걸 발로 차 던져버렸다. 궁선이는 몸을 뒤틀고 수연이에게 달려들었다. 노동 속에서 단련된 건장한 체격을 가진 수연이는 적수보다 힘이 세어 우세를 차지하고 궁선이를 깔아 눕혔다. 그러나 찬 음식으로 점심을 대충 설쳤고 저녁을 걷는 데다 산길을 걸어온 탓에 점차 노곤해지며 맥이 풀렸다. 하지만 적을 잡으려는 치솟는 불길이 가슴속에서 타번져 안간 힘을 쓰며 놈과 싸웠다. 궁선이는 꽁무니를 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전 먹던 힘까지 다 내었다. 그는 수연이를 단숨에 목을 재어 죽이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다. 그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산등성이에서 산비탈로 뒹굴어 내려왔다. 궁선이는 수연의 옷이 한 그루의 소나무 가지에 걸린 틈을 타서 몸을 비틀어 빼고 허리를 굽고

산골짜기에로 굴러 떨어졌다. 갑자기 수연이는 머리에 타격을 받고 온몸에 맥이 탁 풀렸다. 끝이 뾰족한 돌멩이가 그의 뒤통수에 부딪혀서 붉은 피가 생물처럼 솟아나왔다. 수연이는 정신이 가물가물 흐렸다. 궁선이는 대방의 손이 점차 풀리는 감을 느끼고 힘을 내어 수연이를 깔고 앉았다. 그는 수연의 호흡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수연이는 전신이 나른해지고 뼈마디마저 물러나는 것 같았지만 궁선이가 달아날까 봐 손으로 그의 팔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다. 궁선이는 헐떡거리고 수연이는 악을 썼다. 궁선이가 손으로 수연의 목을 조일 때 수연의 발은 마침 곁에 있는 나무에 가닿았다. 급한 대목에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라 그는 한쪽 발은 나무를 딛고 다른 다리는 굽혀 발로 풀밭을 차며 안간힘을 써서 우로 몸을 꽉 솟구쳐 다시 궁선이를 깔아 눕혔다. 그는 궁선이에게 손쓸 틈도 주지 않고 한 손을 뽑아내어 주먹을 불끈 쥐고 그의 이마를 내리쳤다. 이것은 그야말로 강타였다. 궁선이는 두 손을 늦추고 늘어졌다. 수연이는 더욱 힘이 북받쳐 올라 그를 묶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끈이 없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놈이 정신을 차리면 싸우기 힘든 것이다. 수연이는 돌멩이를 찾아들고 그의 머리를 두 번 짓조았다. 만약 이놈에 대한 증오심대로만 한다면 반드시 죽이고야 손을 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이놈을 살려두어 사건의 진상을 까밝히려고 마음먹었다. 수연이는 궁선이가 한동안은 깨어나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 총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렇게만 되면 이 악당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 걸음도 못 내디디고 풀썩 쓰러졌다. 눈앞이 캄캄해 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쯤 지나서야 수연이는 점차 의식을 차렸다. 그러나 아직은 일어설 수 없었고 발을 옮길 수도 없었다. 온몸이 칼로 에이고 송곳으로 쑤시는 듯하였다. 옷은 이미 피에 말라붙어 움쩍만 하여도 살가죽을 뜯어내는 듯이 아파났다.

드라마 숨바귀꽃 3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

0: 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면 고향의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할머니들은 서로 정담을 주고받고 할아버지들은 장기 두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먹는 수박은 그야말로 속까지 시원해지게 하면서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은 고향의 시원한 여름을 느낄 수 있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노래 여기는 나의 고향을 감상합시다.

고향은 우리의 조상들이 피땀 흘려 갈구고 닦아놓은 애틋한 삶의 토성입니다. 우리는 심신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고향이 그리워지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 더욱 그리곤 합니다. 대련에서 근무하는 정민아 씨는 타양에서 근무하다 보니 자주 찾아갈 수 없는 고향이지만 건강하신 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많은 의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께서 즐겨 듣는 노래 나리 꽃을 요청해 봤는데요. 정민아 씨의 부모님께서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고향은 우리의 삶에 푸근함과 정겨움을 안겨주는 마음의 휴식처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고향에 가면 우리를 반겨주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곳에 계셨고 보고 싶었던 친척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즐거웠습니다. 용정시의 최은자 씨는 여름이면 소꿉 시절 친구들과 함께 시내가에서 물장구도 치고 물고기도 잡으면서 놀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면서 소꿉 시절 친구들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소품 광고 찍던 날을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하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머리를 번쩍 들고 예. 얼쏘 저 앞을 내다봐. 그래야 갈라 얼쏘 예. 야. 곱게 그렇지 사뿐사뿐 사뿐 아름답게 그렇지 컷! 아 카메라 보고 웃지 말라는데 어째 자꾸 웃는가 말이오.
2: 아이고야 좋은 사람이 텔레비에 나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나도 아, 어찌다 나오는 게 참 잘 나와야 되지. 벌써 저 앞집에 복도 엄마 보고 텔레비에 나온다고 잘하다 했거든.
1: 이거 이분
3: 빨리 야야야 가라 웃게 해라. 그래도 우는 것보다 웃는 게 낫지 괜히.
2: 그렇지
1: 그래 엄마 엄마는 삐치지 말고 저기 가만 앉아있어. 가만 앉아있어 그 대사나 보여. 아이고
2: 예?
1: 일하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 웃으면 되는가 말이오.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
2: 아이고 나는 텔레비를 찍는다 하니까 하나도 안 힘듭니다. 야 어찌다 배워 되는지 완전 사기나 줄게.
1: 글쎄 그건 다 좋은 잘 나오는 건 좋은데 쟤야 저 카메라 쳐다보지도 말고 인식하지 말라 말이오. 자연스럽게 생활적으로 하라 말이오.
2: 이거 보셔. 야 근데 요 카메라 여기 진짜 똥이긴 있다. 저기 그저 쳐다볼 때면 고소 아랫다리 와들와들 떨기지 시긋땀이 쩔쩔 나면 혈압이만 올라간다.
1: 아이, 이모 아이, 저는 집에서 드라마랑 그렇게 말 못당겼지. 미네의 연기에 대해 효과 없어.
2: 아 정말? 보는 거랑 직접 배우 하는 게 어떻게 같습니까?
3: 그건 다르다.
2: 아, 긴장해 죽겠다.
1: 말해 줄게요. 잘 듣소. 이 연기란 건 말이오 자연스럽게 진실하게 생활적으로 넘어가면 되는 게인데
2: 이거 그렇게 쉬운 누구나 다 배워하지.
1: 여가 말해 여가 나 강의라는데 어? 알지도 못하며
2: 그럼 너무 오래 말하지 마. 한번 해보세요.
3: 아니, 네 해봐. 아니 네 해봐. 네 해봐.
1: 뭐 해서?
3: 너무 해봐. 해봐.
1: 한번 잘 보냐 내 하는 거. 아리 우리 아리 우리 아리 동물 동물
3: 아이고 지랄이다 지랄이. 아이고 야야야야야야 어쩌나냐. 아이고 저 돼지 대퉁으로 다 뚫고 나온다 야. 자 오늘이 시집가는 날을 딱 알아가지고 난리다 난리.
1: 엄마 자는 내 시집 보내도 되니까
3: 가 오늘 가겠다잖아.
1: 엄마 엄마는 그래 저 돼지 새끼 중요하오 이 친아들이 중요하오.
3: 난 돼지 중요하다.
1: 엄마 나는 오늘 이 광고 촬영 우리 집 쌀 광고 촬영 꼭 찍어야 되니까 잘 듣소야. 우리 오늘 이 영화에만 집중하자.
2: 오신다 이거 잘해야 돼.
1: 감독님
4: 연습 잘 됐습니까?
5: 예.
4: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정식으로 찍겠습니다.
1: 예.
4: 자 준비해 주세요.
1: 정식 정식
4: 저 카메라 준비 정 준비 저 배우들 위치해 주죠. 자 준비
1: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4: 레디 액션.
6: 잘한다 우리 아들.
4: 오 그렇지
6: 잘한다.
1: 야, 끝내내서 다 세고요.
4: 자, 아싸 주머니로 이거.
6: 그렇지.
4: 그렇다. 아줌마 힘.
1: 야, 덥다.
4: 정겹게, 정겹게. 아 컷. 야, 아주머니,
6: 예?
4: 그 땀을 좀 정겹게 닦아주면 나이 되겠습니까? 그게 뭐입니까? 걸레로 때 묻은 장판을 쭉쭉 닦는 것처럼.
2: 아, 아니다. 난 이제 영 정겹게 닦았는데.
4: 아, 어디 정겹게 닦았을까? 대수석성 문질러 놓더구만. 아이, 장판 닦아도 그렇게 닦으면 깨끗해지겠을까, 그게?
1: 장판 닦아도 그렇게 닦으면 깨끗해지겠어?
4: 저, 다시 한번 닦아보죠. 다시.
1: 다시 닦아.
4: 예.
3: 장판에 다시.
1: 아가?
4: 이야, 꼽지 일어나겠습니다, 꼽지.
2: 이야. 여보세요 감독님 장판에 빛이 바짝바짝 나.
3: 감독님 이제 저거는 우리 며느리 최대한 정거기 닦은 게 그렇소. 자야 원체 털터라.
4: 아 이거 보는 사람이 미네 감독 못 봤는데 어찐가.
2: 그래
4: 저 할머니 아유. 할머니는 여기 앉아서 있잖아. 예? 대사를 외우죠. 예?
6: 자야
1: 정말
4: 저 아줌마이
2: 예?
4: 그 너무 깨끗하게 닦겠다고
2: 생각하지
4: 말고 있잖아.
2: 그래 뭐
4: 정겹게
1: 정겹게 예.
4: 그리고 그 뭐니까 장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 장파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4: 집에 귀한 자식이라 아들이라 생각하고 한번 닦아보셔.
2: 아들!
1: 아들! 네. 아,
2: 그럴까나 우리 강미다 하고 생각하고
1: 그렇지!
4: 자자자
1: 알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4: 자자자 한번 닦아보셔 한번 닦아보셔
1: 닦아봤어 응.
2: 알았지어 이거 이거 거봐 어찌까 이거 거봐라
1: 그렇지
2: 그... 야 이 자식아 니 숙제를 했냐?
4: 아니 숙제를 왜 물어본 거야?
2: 야 요새 전더 숙제를 하라고 말하다니까
1: 야, 야 감독님 이거 뭐 장파이 됐다 아들이 됐다며
4: 아이고 남편이 됐다
2: 이제 그만 아들이라 해
4: 야 이거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5: 아이 글쎄 말이다 야 이게 야 영화를 한번 찍는 게 더 밭에 나가 일 꽝꽝 하기보다도 또 힘들다 야 아프지?
1: 야 이뤄서 엄마 와서
2: 감독님 예. 내 이거 광고 촬영 잘 모르긴 해도 어째 이런 거는 진짜 배우들을 모시고 찍을 게지 우리 같은 촌 사람들을 데리고 찍습니까?
4: 농민들이 재배한 쌀을 농민들이 직접 홍보해야 진실하고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1: 옳습니다 예.
4: 그래서 배우를 안 쓰는 게인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잘했습니다 글쎄 믿음이 가서 좋긴 좋은데 야 저 카메라 저게 빨리 쳐다볼까나 난 좀 막 긴장한다
1: 에이 감독님 나는 지금 하나도 긴장하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4: 아저씨는 있어. 너무 떨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자, 잡담 그만하시고 잠깐 예. 이제처럼 하되 숙제만 빼주세요. 예.
2: 아 숙제만 빼.
4: 예.
2: 잘해.
4: 그리고 그
2: 잘해.
4: 할머니 이번에는 할머니 부분까지 쭉 내려가겠으니까 어떻게 대사는 잘 외우셨습니까?
5: 아이고 난 아때부터 암기 내는 데는 선수야.
1: 아이 감독님 아이 됩니다. 아이 됩니다. 우리만 아이 됩니다.
5: 어제
1: 엄마. 엄마 이거 못하.
5: 어제 못하냐? 우리 세 식구에 탁.
1: 야 엄마. 이 광고 촬영하는 게 무슨 애들처럼 장난하는 거니까
5: 그래 뭐
1: 엄마 이거 했다가는 저녁에 거기서 큰 별로 알아누울 수 있어
5: 아이고 마 내 알론다고
1: 야 엄마 그러니까 야 여기 가만 앉아있어
5: 아이고 야
1: 가만 앉아있어
5: 이게 무슨
1: 감독님,
5: 소리야
4: 왜
1: 저 이 마무리 부분에서는 이런 예. 말을 쭉 빼버리셔 나를 시키죠 내 하면 아이들겠어
4: 아이 그건 아이들다 그 할머니 마지막 대사를 해야 진실하고 믿음이 가지 이 아드님 같은 분이 나와서 희쩍희쩍 웃으면서 이 쌀이 좋습니다 해보시고 그 누김이 있습니까?
1: 아이 나도 대사 있는 거 해보고 싶어 그랬는데
4: 아이 됩니다 이건 중점이기 때문에 빼지도 바꾸지도 못합니다 되겠죠?
5: 감독이
4: 예.
5: 그래까나 이 부분에는 감독. 내가 중요하다 그 말씀인가?
4: 예.
5: 아이고
4: 예.
5: 그러면 내사 잘해야 되지
4: 예 잘해야지 그 할머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있잖아요 저 앞집에 친구 할머니하고 얘기 나눈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얘기하셔 긴장하지 않습니까?
5: 아, 알았어
4: 예. 자 한번 연습해볼까요?
5: 아이고 마 저 저래?
4: 예. 한번 해보죠
5: 아이고 그렇습니다. 물이 좋아야 좋은 쌀이 나오고 땅이 좋아야 잘진 쌀이 나옵니다. 우리 이 해랑강 평강벌에 약수물을 먹고 자라는 녹색 잎쌀. 아이고 저 올라가서 말해야 된다 이럴 때는 전국 방방곡곡에 계시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셔.
4: 이야.
1: 엄마 대박. 우리 엄마 1등이요.
4: 할머니 제일 잘했습니다. 엄마
1: 영화배우 해드리겠다.
4: 이번에 이렇게나 하면 됩니다. 예.
1: 예.
4: 되지?
1: 알았습니다.
4: 자, 카메라 준비, 조명 준비. 배우들 준비해 주세요. 저.
1: 저기요.
4: 자, 준비. 레디.
7: 여기 앞에요.
1: 빨리 가만 있어. 빨리.
4: 자,
1: 시작. 액션.
7: 액션. 아이고. 아이고 사랑해.
1: 그렇지.
7: 하나.

0: 내려놓는다.
1: 어디야,
0: 자, 자, 쌀주머니 내려놓고.
1: 잘한다.
0: 어우야, 어우야.
2: 정겹게.
0: 그렇지. 자, 좋습니다. 할머니,
1: 잘한다,
0: 할머니. 대성.
1: 어제,
0: 엄마 재미없어.
1: 엄마야,
0: 말하라고. 엄마 중간에서 빨리 안 부르고 말해야 되지.
1: 그래. 그렇수다. 우리 좋아야 좋은 땅이 나오고, 땅이 좋아야 잘 진 땅, 맛있는 땅.
3: 하! 야, 할머니! 물이 좋아야 좋은 땅이 나오고, 잘 진 땅, 맛있는 땅. 그게 말이 될까? 야.
1: 네, 이제 그래서.
0: 어제는 완전히 뭐, 맛있는 땅이 나오겠구나. 그게 말이 맞어?
1: 야, 네, 이제 그랬냐?
0: 가만히.
1: 뭐 이제 그랬어.
0: 벌써 위험한 아이 된다, 안 되더나.
1: 떨렸어.
0: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말 시키죠. 네, 알겠어.
3: 아, 아저씨는 대사 없는 것도 제대로 못한데, 이거 어떻게 할까? 비교죠. 저 야. 할머니.
1: 야.
3: 너무 긴장해 하지 마시고, 이제까 저기 저 카메라 렌즈를 이젠가 저기 우리 안에 돼지다 하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해보셔. 그럼 긴장하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잘어.
3: 예.
1: 잘어.
0: 엄마.
1: 아이고 언니 그렇게 얘기해줬으면 미냐. 아이 긴장하다.
3: 예. 자 우리 한번 해보시죠.
1: 알았어.
3: 돼지. 자 준비.
1: 예. 아차. 그렇수다. 물이 좋아야 좋은 쌀이 나오고 땅이 좋아야 잘 진 쌀이 나옵니다. 우리 이 해랑강 탱강벌이 약수물을 먹고 자라난 돼지, 맛있는 돼지야. 세상에
3: 한번 돼지다.
1: 쌀 해랑강 탱강벌의 약수물을 먹고 자라난 이 녹색 잎살. 맛있는 쌀.
3: 그렇지.
1: 세상에 둘도 없는 쌀.
3: 그렇지.
1: 콱콱 먹어라.
3: 야, 야,
1: 할머니
3: 콱콱 먹어라니요.
1: 그럼.
3: 야, 저 카메라도 왜 전국의 시청자들 보고 있는데 콱콱 먹어라 뭐 어떻게 될까?
1: 아이고, 카메라 돼지라매.
3: 아이 카메라는 돼지 맞는데.
1: 돼지 맞지?
3: 아이 카메라 뒤에는 전국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데 돼지로 생각하면 아이 됩니다.
1: 그럼 속에 돼지 얼쏘 돼지 아이요.
3: 아이,
0: 아우야.
3: 야, 아, 정말 다르다 말이야 이거.
1: 아이고 모르겠다.
0: 야, 엄마. 저 뒤에 시청자들은 돼지 아니고.
3: 예.
0: 저 이 감독이 돼지란 말이오.
3: 맞습니다.
0: 야.
3: 뭐이라까?
1: 아이 정모.
0: 아이 미안한 말. 감독님, 내 거기서
3: 해. 야,
0: 엄마. 엄마 때문에 내까지 어서 막 헷갈려.
1: 뭐야 나도
0: 어쩌 이거
1: 어리어리해서 모르겠다. 야,
0: 야 이거 저것도 못하 어째
1: 교수에 떨려서. 감독님.
3: 예.
1: 이거 차라리 저 우리 시어마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아이 우리 시어마이 이 평상시 동네에서 좀 말을 혼자다 한다. 말씀 영 잘한다. 혹시 안가? 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이 긴장하지도 않고 어색하지 않아서 자연스러울지.
3: 아이, 뻔히 적어준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즉흥을 어떻게 안가?
0: 아이, 할 수 있습니다. 감독님, 마지막을 한 번.
3: 모르겠대.
1: 예?
3: 예? 마지막을 한번 찍기죠.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예?
0: 아, 야, 오랜만 엄마! 엄마!
1: 야!
0: 엄마, 이게서 뭐야?
1: 야, 엄마!
0: 엄마, 할 수 있다니까! 왜 이거 어제는 몇십 번 이어지면서, 엄마!
3: 저, 이번에 들린 다른 집까지 찍겠는데?
0: 이거, 다른 집까지 찍는다, 어째요?
1: 어머, 우리 이거 다시 막에 몇십 번
0: 이어지면서. 꼭 찍어야 돼요,
3: 나는 엄마! 저, 준비! 레디!
0: 부탁할게, 엄마!
3: 액션!
0: 자, 엄마!
1: 긴장하지 말고!
0: 긴장해, 하지 마! 이러고, 마음대로 말아! 액션!
1: 어머, 빨리 말하죠! 그렇수다. 농사라는 거는 이 한우를 믿고 가는 거라. 올해는 우리 대풍이 들어서 농민들이 얼굴에 그저 웃음꽃이 활짝 피었었구만. 아이고, 3년 전에 우리 촌에 큰 홍수 들어서 우리 이 마을 껍질 한벌 쫙 뺏겨갔을 때 우리 농민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암두. 이 안에 이 젊은 애들 손읍 없어. 이 손읍, 이 손읍.
0: 엄마.
1: 엄마. 이 노인의 손보다도 더 토실토실하구만. 아이고, 그래도 나라 정책이 좋아가지고 새집을 지어준다, 빈곤을 탈출을 시킨다 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활이 꽃폈었구만.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다시금 정성을 넣어서 마음을 쏟아서 혼을 심어서 갖고 나온 이 녹색 입사를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옵소.

자식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 세상에 내놓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묵묵히 살아오신 우리의 어머니들. 곱던 얼굴에는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하나 둘 세월의 잔주름으로 기포만 갑니다. 6월 26일은 훈춘시 신안가에 거주하고 계시는 김금선 노인님의 84주세 생일이랍니다. 훈춘시 자연자원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아들 김군 씨는 아들 딸이 뒷바라지를 하느라 한평생 고생하신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노래 노년을 잘 보내시라를 요청해 왔는데요. 김금선 어머님께서 만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북경에서 근무하는 김혜연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혜연 씨는 어린 시절 명절이 돌아오면 기대감에 부풀어 마음이 무척 설레었고 기분은 한층 들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 대부분의 가정들이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절이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김혜연 씨는 지금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밥상보다 못하다면서 고향을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을 담아 노래 사랑하자 우리 연결을 요청해봤습니다. 고향을 그리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저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은 바로 성장의 계절이고 정열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름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고향의 여름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오늘 알아보려는 강물도 흘러가면 바다에 이른다 라는 속담은 결국 어떤 일이든 시간이 지나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그 끝에는 목적지나 목표가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인생의 흐름을 강물에 비유한 것으로 지금은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도 그 끝에 큰 성취가 기다리고 있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유림이라는 이름의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유림은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가 살던 마을은 강물이 좁고 얕아서 자주 마을 근처에 물이 부족해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여름철에는 강물이 거의 마르고 논밭에 물이 부족하여 농작물이 자주 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주 수확을 걱정하며 농사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유림은 그런 마을의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농사를 짓고 해가 저물 때까지 논밭을 돌보며 그의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느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강물이 부족해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면 마을의 미래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유림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유림이 농사를 끝내고 강가에 앉아 강물이 흐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유림은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강물도 결국 바다에 이른다는 사실을. 강물은 비록 느리게 흐르지만 언제나 그 끝에 바다에 도달합니다. 그처럼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도 끊임없이 이어지면 어느 순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림은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생각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강물도 흘러가면 바다에 이른다. 지금은 힘들고 부족한 것 같아도 계속해서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해를 농사짓고 비가 오지 않으면

0: 물은 부족해지고 결국 농사에 실패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림의 이야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유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농사에 힘썼습니다. 논을 갈고 씨앗을 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작은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강가를 자주 찾아가 강물을 지켜보았습니다. 강물은 항상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유림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이 작은 강물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유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강물이 바다에 이르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작은 노력을 기울이면 언젠가는 마을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강물은 매일같이 흐르며 결국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도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풍요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유림의 말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강물이 바다에 이른다는 말이 현실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지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하지만 유림은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며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강가의 작은 수로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로는 강물의 일부가 마을 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유림은 그것을 통해 물을 마을에 조금씩 공급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유림의 꾸준한 노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유림의 작은 수로는 점점 더 많은 물을 마을로 데려오게 되었고 마을의 논밭은 점차 풍성해졌습니다. 농작물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유림의 노력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림이 말했던 강물도 바다에 이른다는 말을 조금씩 실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해나가면 결국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마을은 점차 번영을 이루었고 유림은 그곳에서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은 수로는 마을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유림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유림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듯 그들도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림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다른 마을들에도 전해졌고 점차 강물도 흘러가면 바다에 이른다는 속담은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강물이 바다에 이른다는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 인생에서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림처럼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나아가면 언젠가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물리적인 흐름을 넘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물도 흘러가면 바다에 이른다는 말은 꾸준히 이어지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이유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성공이나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쌓여진 작은 노력들이 결국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강물은 바다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과 언덕을 넘으며 굽이굽이 흐르지만 그 끝에는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표도 처음에는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길고 그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물은 그저 흐르고 있을 뿐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고 움직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때로 길고 험난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결국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강물도 흘러가면 바다에 이른다는 속담은 단순한 자연의 법칙을 넘어 우리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꾸준함, 장기적인 목표 추구, 인내와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강물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듯 우리도 어떤 일이든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면 결국에는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우리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주제인 건강한 뇌를 위한 식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정신적으로 피곤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우리가 평소에 섭취하는 음식이 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하는 생각, 결정, 감정 모두 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뇌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죠. 뇌는 또한 매우 민감한 장기이기도 합니다. 환경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식사가 바로 뇌 건강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뇌를 위한 식단,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뇌 건강을 위한 식단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만큼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죠. 뇌는 체중의 약 2%밖에 되지 않지만 하루의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를 잘 관리하기 위해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위한 식단의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뇌 건강을 위한 식단은 단순히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보다는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좋은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죠. 우리는 뇌 건강을 위해 오메가3 지방산을 꼭 챙겨야 합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뇌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방산은 뇌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신경전달물질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면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호두, 아몬드, 치아시드와 같은 견과류와 씨앗류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죠. 이런 음식을 하루에 몇 번씩 섭취하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물성 오메가3인 아마시나 들기름을 활용한 요리도 좋습니다. 아마시는 그냥 먹기보다는 갈아서 먹는 것이 흡수율이 높아요. 하루에 한 스푼 정도만 섭취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뇌세포 간의 신경전달이 원활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외부의 자극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생성되며 과도하게 축적되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할 수 있죠. 뇌도 예외는 아닙니다. 뇌가 손상되면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인지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중요하죠. 항산화 물질은 비타민 C, 비타민 E, 플라보노이드 등의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뇌의 세포 보호 기능을 돕고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 매우 좋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블루베리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딸기, 토마토, 시금치, 당근 등에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런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뇌를 보호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역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뇌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루에 두 석잔 정도 녹차를 마시는 것이 뇌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녹차는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중요한 원료입니다. 신경전달 물질은 뇌의 신경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신경전달 물질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이 뇌 건강에 좋을까요? 계란, 두부, 콩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이 뇌에 유익합니다. 특히 계란은 뇌 건강에 중요한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한 개의 계란을 섭취하면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데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뇌의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콩에 들어있는 레시틴도 뇌의 기능을 돕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뇌의 신경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므로 피로감을 덜 느끼고 정신적으로 더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미네랄과 비타민은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뇌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은 뇌 신경세포들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경세포들의 전기적 활동을 조절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경과민성이 증가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이 쉽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뇌에서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과도한 활동을 억제하고 GABA라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의 활동을 촉진하여 뇌의 과도한 자극을 완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그네슘은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호박씨, 시금치, 아보카도, 바나나,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이들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B9는 뇌와 신경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 B6 등은 신경세포의 기능을 지원하고 신경전달 물질의 합성을 돕습니다. 이들 비타민은 뇌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신적 피로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 달걀, 통곡물, 견과류, 유제품 등은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식품으로 이를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비타민 B군은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로를 완화하고 뇌 에너지 공급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는 뇌의 기능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뇌에서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돕고 신경염증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뇌기능 저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우울증 예방과 관련이 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우울증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지만 햇볕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계절이나 환경에서는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어, 계란, 버섯, 치즈, 우유 등을 통해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면 뇌 건강을 유지하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철분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뇌로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집중력 저하, 피로, 기억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뇌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적인 문제나 우울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붉은 고기, 시금치, 렌틸콩, 두부 등은 철분이 풍부한 식품으로 이를 섭취함으로써 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철분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뇌 건강은 단지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포함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신경세포의 활성을 촉진하며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며 뇌에서의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도 촉진시킵니다. 운동은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을 분비하여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뇌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수면 중 뇌는 하루 동안의 피로를 풀고 기억을 정리하며 신경세포들을 재생합니다. 수면 부족은 뇌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집중력, 기억력, 감정 조절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일 7시간 또는 9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신경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 깊은 호흡, 요가 또는 간단한 산책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 활동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벌써 한 주의 반이 지난 목요일이 됐네요. 네, 이제 2시간만 지나면 퇴근 시간이 되고 또 내일이면 금요일이다 생각하니 힘이 나지 않으세요? 네, 에너지를 이미 다 쓰셨다면 우리 이 환쾌한 노래와 함께 정진해 볼까요?

네, 달걀을 매일 먹기와 어쩌다 먹기에서 네, 어느 쪽이 더 건강할까요? 네, 달걀을 둘러싼 논쟁이 적지 않습니다. 달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두 개씩 먹지만 일부 사람들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서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달걀을 많이 먹으면 담석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달걀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뇌혈관 질병을 초래할까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할까요?

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은 달걀을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일상 음식 중 혈중 지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주요한 위험 요소는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입니다. 달걀 중 지방 함량은 낮지 않지만 포화지방 함량은 높지 않으며 혈중 지질 수치 조절에 유익한 레시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달걀의 높은 콜레스테롤 함량은 사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는 인체 내 콜레스테롤 70%가 자체 합성에서 오며 음식에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인체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비교적 지능적인 조절 기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콜레스테롤 섭취가 증가하면 체내에서 합성되는 콜레스테롤이 적절하게 감소합니다. 다시 말해서 달걀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더라도 인체의 혈중 지질 대사 능력이 정상이라면 네, 이만큼의 콜레스테롤을 섭취해도 혈중 지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한 차례 대형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달걀 하나를 섭취하면 심혈관 질병과 사망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한 차례 연구에서는 하루에 3개 이상의 달걀을 섭취하면 건강한 젊은이의 저밀도 저단백 수치를 낮추고 혈중 지질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밥 한 술, 스마트폰 한 번, 가족과의 식사 시간, 친구와의 대화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 어느새 우리는 스마트폰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만큼은 구두쇠가 되어도 좋습니다.

네, 최근 2026년 전국 학련전 교육선전월이 가동되었는데요. 네,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아이들의 동년을 지켜줄 것인지, 휴대폰을 주지 않으면 우는 아이에게 어떤 전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가 울 때 부모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달래줍니다. 부모는 아이를 우선 안아주고 만져주면서 아이에게 할 말이 있으면 말하고 우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네, 하지만 절대 휴대폰을 아이에게 주거나 아이를 혼내면 안 됩니다. 아이의 주의력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야외 운동을 하거나 함께 게임을 하면서 아이가 다른 흥취있는 일로 휴대폰에 대한 관심을 대체하게 합니다. 네, 아이에게 원인을 설명해줘야 합니다. 네, 아이의 감정이 진정되면 아이에게 휴대폰은 어른의 통신 도구이지 장난감이 아니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아이에게 건강 등 각도에서 되돌이를 말하는 것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내 아이를 위해 휴대전화와 멀어지는 환경을 조정해 줘야 합니다. 네, 집에서 가급적이면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가족 구성원들은 아이 앞에서 휴대폰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 휴대폰을 아이에게 맡기지 말아야 하며 아이가 성인의 동반 없이 혼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더욱 피해야 합니다. 외출 시 소지하는 장난감 재료는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 수제 재료, 퍼즐 등이 될 수 있으며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기 어려울 때에는 아이가 할 일이 있게 해야 합니다. 절대 아이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 아이에게 휴대전화를 주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호조족의 세시풍속과 금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민족 허조족의 세시풍속과 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조족의 혼인풍속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허조족은 씨족 외에 혼인제를 실행했습니다. 과거 자녀들의 혼인은 부모들이 결정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자주적으로 혼인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과거의 혼인 방식으로는 중매인 소개 방식, 남녀 쌍방 부모가 직접 만나서 결정하는 방식, 겹사돈을 맺는 방식, 지복위혼, 즉 아기 혼사를 미리 정하는 방식 등네 가지였습니다. 그 외에도 민며느리를 삼는 방식도 간혹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은 결혼해서 가정 조건을 크게 따지지 않으며 빈부 차이 역시 장래로 되지 않습니다. 남녀 쌍방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주로 어렵과 사냥에 능하고 사람 됨됨이가 정직하면서도 어진 남자가 우선 선택 대상입니다. 여자를 선택하는 조건은 인품이 좋고 바느질 솜씨가 좋으며 총명하고 현명한 여자를 선호하며 용모는 주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들의 혼인 풍속 가운데서 채색배와 썰매로 영친을 하는 풍속을 알아봅니다. 허조족은 영친을 할때 봄과 여름, 가을에는 채색 장식을 한 배를 이용하고 겨울에는 썰매를 이용합니다. 이때면 배 혹은 썰매에 특별한 장식을 하며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신부는 오빠가 업어서 배에 오르며 신부를 호송하는 대호가 직접 신랑 집에 갑니다. 신랑 집에 이르러서는 민족 특색의 혼례식을 치르며 사람들은 경축 연

내에서 마음껏 먹고 마십니다. 이어서 과부의 개가 풍속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부지런하고 질박한 허저족인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부지런하고 정직하며 현명하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기본 기준으로 삼으며 부동한 민족끼리도 통혼이 가능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혼인을 도맡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민풍이 소박하고 가정교양을 중시했기에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가 아주 적었다고 합니다. 여자의 본가나 친가 모두 자녀들의 이혼을 가족의 흠집으로 여겼습니다. 허저족은 과부의 개가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젊은 과부는 시동생에게 개가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는 시부모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가족 외 남자들에게 개가를 갈 수 있습니다. 과부들이 개가를 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혼백을 위해 상을 치른 후에야 허용되며 재혼인 경우에는 결혼식을 따로 하지 않고 친척 진우들을 청해서 연회를 차리면 혼인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어서 허저족의 장례 풍속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허저족은 대부분 토장을 실행했고 과거에는 그 장례가 비교적 간단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벚나무 껍질로 잘 감싸며 나무 껍질로 만든 밧줄 세 개로 시신을 묶은 후 매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후에는 장방형으로 묘혈을 파고 내면에 나무를 댄 후 바닥에는 원목을 깔고 풀과 이불을 깔아놓은 후 시신을 묘혈에 안치했습니다. 망자가 생전에 제일 많이 사용하고 좋아했던 물품을 수장품으로 넣으며 이를 다시 원목으로 잘 덮고 그 위에 풀을 깐 후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후에는 만족 한족의 영향으로 목재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허저족의 장례의식은 사망자의 사망 원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냥 중에 산에서 숨졌을 경우 벚나무 껍질 혹은 나무가지로 시신을 싸서 나무 위에 놓았다가 2, 3년 후 매장합니다. 집에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3일간 시신을 모셨다가 입관한 후 매장합니다. 비명에 죽은 사람은 이튿날로 매장하기도 합니다. 또 온역이나 괴질로 죽었을 경우에는 그날로 화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어린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벚나무 껍질로 잘 감싼 후 나무가지 사이에 걸쳐 놓았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영혼이 작기에 지하에 묻으면 영혼이 빠져나올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허저족의 장례 과정을 살펴봅니다. 출빈 때는 샤먼을 청해 신에게 제를 지내고 신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내용은 망자가 염라 대왕이 있는 저승에서 시달림을 받지 않도록 비는 것입니다. 땅주라는 의식이 있는데요. 남자가 사망한 후에 7일, 여자는 9일 후 저녁에 망자의 혼이 다시 찾아온다고 여겨 제사상을 차리고 향초를 태웁니다. 그 외에도 료당즈라는 제사의식은 망자의 1년째, 2년째, 3년째 때 진행합니다. 료당즈는 엄숙하고 장중한 의식입니다. 이때는 샤먼을 청해 3일간 신령제를 지내며 살제 되는 날 망자를 대표하는 인형을 개썰매에 태워서 배웅합니다. 망자의 영혼을 저승에 발할 때는 샤먼이 높은 곳이나 높은 대우에 서서 서쪽 방향으로 화살 세 발을 쏘는데요. 이는 망자의 영혼을 세 번째 화살이 가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어서 허저족의 금기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많은 소수민족과 마찬가지로 허저족은 생산활동과 생활풍속 중에 여러 가지 금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로 금기를 살펴봅니다. 어망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경우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지?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상한 말이나 욕을 해서도 안 됩니다. 또 과부가 어선에 타는 것도 불길하다고 여깁니다. 수렵 금기도 있습니다. 사냥꾼들이 새로운 사냥 장소에 도착하면 인솔자가 여러 사람들을 휘솔해서 산신제를 지냅니다. 이때는 나무에 붉은 천을 걸어놓고 향을 꽂으며 지면에는 음식을 차립니다.
이어 손가락에 술을 묻혀서 공중에 튕긴 후 산신령에게 절을 하면서 이번 사냥이 순조롭고 사냥물을 많이 내어달라고 빕니다. 사냥꾼이 산에 들어선 후에는 이상한 말이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도 했습니다. 수림에서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도 안 되는데요. 그 원인은 나무 그루터기가 산신령 할아버지가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앉는 것을 엄금한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산에서 사냥을 할 때면 다른 사람의 발자국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또 두 사냥팀이 산에서 만나면 상대방을 본인들의 수경지에 정해서 식사를 대접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소티나 그릇을 두드려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또 여자가 총 위에 앉아서는 안 되며 총이나 탄알 및 어렵 도구를 타고 넘어서는 안 됩니다. 지어는 남자들의 사냥 복장을 깔고 앉거나 건너타서는 안 된다는 금기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현실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전통 풍습과 습관, 금기들이 많이 변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민족 허저족의 세시 풍속과 금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혜경의 날리는밤 오늘의 DJ 안혜경입니다. 와, 1999년의 마지막 겨울밤입니다. 오늘 신인 그룹이 나왔는데요. 혼성 그룹이에요. 이름이 코요테. 참 독특한데.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전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이상숙의 노래로 진달래 아가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19살 어린 순정은 봄날의 이쁜 꽃, 수줍은 듯 그 얼굴이 진달래 같구나. 부끄러워 말 못하는 아가씨 순진한 그 마음, 그리움을 담았을까 얼굴에 웃음꽃 피었네. 아 진달래야, 고향의 진달래야, 너가 그리워 노래를 엮고 불러본다. 19살 어린 순정은 봄날의 이쁜 꽃, 수줍은 듯 그 얼굴이 진달래 같구나. 부끄러워 말 못하는 아가씨 순진한 그 마음, 꽃향기 풍기며 어느 멋진님께 시집을 가려나. 아 진달래야, 고향의 진달래야, 너가 그리워 노래를 엮고 불러본다. 불러본다.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이상숙의 노래 진달래 아가씨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 黑龙江, 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초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이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은 반드시 실물경제를 발전시켜야 하고 제조업은 실물경제의 중요한 기초이며 자력갱생은 우리가 노력 분투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성은 현재 혁신 구동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첨단화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안 동력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핵심 기술을 자체 연구 개발한 이 신형 하이브리드 변속기 제품을 기반으로 현재 국내 여러 주요 완성차 기업과 이미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올해부터 차량에 장착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항공 등급 제품은 여구 조건이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깃털처럼 가벼워야 하고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석처럼 단단해야 합니다. 동안 동력은 신소재를 사용하는 한편 구조적 혁신을 통해 이러한 모순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할빈 전기 동력 장비 생산 작업장에 있는 이 거대한 설비는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개발한 원자로 주 냉각제 펌프로 원자력 발전소의 심장으로 불립니다. 이 설비는 고온, 고압, 고방사선 환경에서 수십 년 동안 연속 가동해야 하고 한순간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첫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이래 주 펌프는 유일하게 국산화를 이루지 못한 핵심 설비였습니다. 대국 중기로서의 가슴을 당당하게 펴기 위해 용강 제조는 같이 사슬 정상을 향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 일중은 9m급 원통 단조품을 성공적으로 단조해 원자력 석유화학 설비에 국산 고압 금강 복합을 입혔고 할빈 전기 증기 터빈 그룹이 자주적으로 개발한 국내 최초 16메가와트 가스 터빈은 앞으로 데이터 센터, 해양공학 같은 전력 다소비 분야에서 용강 제조의 녹색 심장을 사용하게 돼 전력 공급은 더 안정적이고 배출량은 더 줄이게 됩니다. 이 밖에 할빈전기그룹이 개발한 국내 단기 용량 최대 양수발전기 녹대가 곧 전면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연간 발전량은 160만 명이 1년 동안 쓸 전력을 충당하게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104만 톤 줄일 수 있습니다. 용강에서의 만남, 숲속에서 여름을 주제로 한 용강 삼림공업 림업구 2026년 여름 관광 상품 설명회가 일전 할빈에서 열렸습니다. 용강 삼림공업은 우량 삼림 생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30여 곳의 관광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14곳의 핵심 관광지를 엄선해 단거리와 장거리를 결합한 다양한 관광 코스를 선보였으며 건강, 휴양, 수학여행, 가족여행 등 다양한 관광 형태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날 설명회 현장에서는 또 여러 항공사, 문화관광기관 및 대학과 협력을 맺으며 발전 공간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력 여행사들은 차량 내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풍경 영상을 방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광지를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렸습니다. 또 각지의 단체 관광 여행사와 연동해 평산, 야부리, 태평구 등의 관광지 자원을 통합해 명품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한편 관광객 시장을 적극 개척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성농업 및 농촌청에 따르면 농업 및 농촌부 발전기획사가 최근 발표한 2026년 국가농업현대화 시범구 조성 명단에 흥룡강성 부간과 북대황 농강그룹유한회사, 흥룡강 856 농장유한회사가 선정됐습니다. 부간은 세계 3대 흑토대 핵심 지역에 위치했으며 539만 6천부의 연속적이고 평탄한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급 콩 우량 품종 육성 기지를 갖추고 있으며 9개 종자업 연구기관, 20개 유명 종자업체가 집결돼 있고 자체 개발한 콩 품종이 100개를 돌파했습니다. 북대황 그룹 흥룡강 856 농장은 전 농장 디지털 변농사 제일농장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늘 공중 땅 입체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역 디지털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원격 감지 변수 12초방도를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농업종합기계화율은 99.7%에 달하고 지능형 농기계 비중은 80%를 초과해 전국 최상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6월 10일 오후 7시 20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2라운드에서 하얼빈팀은 후코트팀과 아성구 문화체육센터 경기장에서 홈장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6월 들어 하얼빈팀은 계속해서 하루 두 차례의 훈련을 진행해왔으며 훈련 내용에서 전술 숙지, 체력 보강 등 주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훈련에서 선수들이 보여주는 컨디션에 대해 정빙 하얼빈체육대학 축구교육연구실 주임 겸 팀 감독은 현재 팀은 후코트팀과의 2라운드 경기 준비에 열성을 다하고 있으며 선수들의 경기력과 심리상태 모두 최상의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훈련에서는 후코트팀의 기술 및 전술 특성에 맞춰 맞춤형 배치를 할 것이며 긍정적이고 진지하며 활력 넘치는 자세로 이번 경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할빈시 도외구에 위치한 중화바로크 역사문화거리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인기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평소에 옛 추억을 담은 분위기와는 달리 이 거리는 독특한 건축 변주곡을 선보이며 100년 역사의 무게감과 현대 트렌드 문화를 완벽하게 융합해 얼음 도시의 문화관광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정우가를 거닐다 보면 1923년에 건설한 절충주의 양식의 옛 건물인 동영덕 여관 예터가 가장 눈길을 끕니다. 정교한 벽돌 조각과 로마식 기둥, 아치형 문과 창문을 갖춘 이 100년 역사 건물은 현재 화려하게 단장됐습니다. 춤추는 듯한 음표, 생동감 넘치는 악보, 그리고 상징적인 햄버거 모양의 예술적 드럼이 건물 외벽에 조화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녹색, 람색이 회색 계열의 벽돌 벽면과 강렬한 시각적 대조를 이루며 옛 건물의 복고풍 질감을 살리면서 젊음과 트렌디한 생명력을 부여했습니다. 하얼빈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 거리는 중서합벽 신구공생이라는 독특한 자세로 이 도시가 동방 모스크바에서 창의의 도시로 변모해온 시대적 변천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하얼빈의 문화적 자신감을 보여주는 새로운 명함이 되고 있습니다. 2026 하얼빈 딸기 음악축제가 6월 13일 하얼빈 빙설대회세계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하얼빈 딸기 음악축제는 이틀간 진행되며 총 31개 세션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록, 팝, 랩 등 다양한 장르가 한자리에 모여 대중에게 익숙한 멜로디는 물론 야외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에너지를 선사하며 음악 팬들에게 하얼빈 여름의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화려한 라인업이 예고된 가운데 실력파 가수와 밴드가 대거 등장하며 동북 출신 음악인들도 고향으로 돌아와 특별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일전교육부는 6월부터 8월까지 2026기 대학교 졸업생 취업 100일 전력질주 행동을 배치해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행동기간 각 지역, 각 대학교는 캠퍼스 채용 행사 4천여 회를 개최하고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가대학생 취업서비스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10회의 온라인 특별채용 행사를 개최해 1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83번째 시간입니다. 한목진의 공장 생산작업실 봉선생은 자신이 넘겨준 생산일지를 요심히 보고 있는 요가에게 자신의 걱정을 내비친다.
1: 요사장님, 진 팀장이 부임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임무 완성 때문에 한 회장님의 지시대로 만부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에 비해 생산량이 30%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공인들을 빡세게 돌리면 다들 쓰러질 겁니다.
2: 일선을 더 늘리세요.
1: 근데 문제는 현재 초빙 인원들을 배양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늦습니다. 진 팀장이 우리한테 압력을 줍니다. 생산이 뒤처져서 이 판매에 지장이 있다고. 그리고 요 사장님을
2: 나를 뭐라던가요?
1: 요 사장처럼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랑 일을 하면 조만간 이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거라고 했습니다.
0: 이때 한목지와 진심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듯 들뜬 기분으로 이야기를 하며 육아적으로 다가온다.
3: 저기 말이요, 진심이. 진 팀장이 지지하니 나도 진심이 있어. 좀 이따 요 사장과 이 일을 말할 거예요.
2: 네.
3: 육아, 마침 자는 중이야. 저기 그 내가 생각한 판매 방안을 진심이와 말했더니 진심이도 괜찮다고 하니 다 같이 내 사무실에 가서 토론하는 게 어때?
2: 좋아.
3: 가겨, 가겨.
0: 사무실로 돌아온 한목진은 요가와 진심 두 사람과 마주하고 선다.
2: 이미 결정한 거야?
3: 그래. 생산을 다 거쳐서 작업을 축적해서 재빨리 주변의 작은 공장들을 사들여야 돼.
2: 시간이 촉박해요. 생산 부문에서 서약서를 쓰고 최선을 다해 생산량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나보고 서약서를 쓰라고?
0: 순간 요가와 진심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기운이 감돈다. 한목지 얼굴도 점차 굳어진다. 한병선네 집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한병선과 진혜화는 요즘 들어 두 사람의 제일 큰 관심사인 심수행에 관한 이야기로 끝이 없다.
4: 당신도 참 간단이라뇨.
5: 며칠만 묵을 수도 있어.
4: 며칠이라도 챙길 건 챙겨야죠.
5: 우산이나 챙기면 돼요. 거기 비가 많은.
4: 아, 맞아요. 우산 챙겨야지. 그리고 또?
5: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거기 가면 우리 주요 임무는 관심과 문안이요. 불필요한 게 묻지 말고 지나친 관심을 보이지 말고.
4: 상관 안 해요. 쓸데없는 일은 묻지도 비치지도 말고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라는 거잖아요. 맞죠? 몇 번을 말해요.
5: 그 태도부터 틀렸어. 이건 엄숙한 문제요. 엄숙하게 대해야 된다고.
4: 물론이죠. 내가 언제 엄숙하지 않았는데요. 당신 말을 다 귀담아 들었다고요. 왜요? 각서라도 쓸까요? 어?
5: 태도를 좀 단정해요.
4: 걱정 말아요. 아주 똑똑히 여기다 저장했어요.
5: 진혜화, 정식으로 통보하는데 일단 착오를 범하면 당장 집으로 돌려보낼 거예요. 알았어?
0: 자리에서 일어선 진혜화는 신문을 들고 있는 한병선의 곁으로 가더니 그의 귓가에 대고 큰 소리로 대답한다.
4: 알았다고요?
5: 아이요, 이거...
0: 류춘홍이 시정부 출입문과 좀 떨어진 곳에서 서성이고 있다. 얼마 후 한병선의 모습이 나타나자 류춘홍은 급히 마주 향해 달려간다.
2: 한석이.
6: 아하, 춘홍이. 어쩐 일이요?
2: 한석이. 아. 여기서 기다렸습니다.
6: 나를?
2: 예, 한석이.
6: 아, 그렇게 부르지 마. 퇴직했으니 하동우랍으로 무슨 일 있어?
2: 듣자니 진주미랑 심수에 간다면서요.
6: 맞아. 가면서 말하기요.
2: 네.
0: 또 사람은 시정보란 정자걸상이 마주 앉는다.
6: 아소.
2: 예.
6: 애들 엄마랑 같이 애들 보러 심수에 가보기로 했어. 불편하지 않으면 한동안 있으려고. 무슨 일이요?
2: 한석이, 오늘은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6: 아하, 아, 안 쏴. 아이고 참, 무슨 말 하려는지 나오, 아.
2: 한석이, 리서당과 서음의 일은 다 제 탓입니다. 그들한테 미안하고, 한석이와 진주임한테도 미안하고, 묵지와 사돈이한테도 미안함.
6: 맞소. 그 일에 무고한 애들을 끌어들이지 말아야 했소. 한데 제일 큰 피해자는 리소당과 소음이요. 특히는 소음이요.
2: 한석이,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어리석게 당신들 마음을 저울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6: 아유, 다 지나간 일이요. 역사상의 어떤 일은 개인이 짊어져야 하. 우린 대담하게 짊어져야 하. 아, 한데 어떤 책임은 개인이 짊어질 수가 없어. 안 그렇소?
2: 감사합니다, 한석이. 감사합니다. 한석이께서 진주임한테도 말씀을 잘해주세요.
6: 알았어, 그러지. 아, 이제야 마무리 지었구만. 우리도 이제 퇴직했으니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요.
2: 네.
6: 그럼 갈게. 네.
0: 말을 마치고 자리를 뜨는 한경선의 등 뒤에 고개 숙여 인사하는 류춘홍의 입에서 안도의 숨이 새어 나온다.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준 한경선에 대한 고마움으로 만감이 교차하며 류춘홍은 눈시울이 붉어진다.
7: 류 사장님.
8: 네.
7: 안녕하세요.
8: 네.
0: 아침 출근해서 생산 작업장으로 온 요가는 노동자가 몇 명밖에 안 되는 휑한 작업장 안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9: 오셨어요?
8: 네. 다들 어디 갔어요?
9: 아, 아침 일찍 진 팀장이 데리고 갔어요.
8: 데리고 갔다고요?
9: 예.
8: 3일 후에 모든 제품들을 포장해서 전국 각지 대형 슈퍼에 배송하는 거 몰라요? 다들 어디 갔는데요?
9: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 회장님이 지시랍니다. 시장 개발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8: 이 많은 사람들이 다요?
9: 네.
8: 알았어요.
0: 생산 작업실에서 나와 곧바로 한목재 사무실로 찾아온 요가는 면바로 외출하려는 한목재와 마주친다.
8: 한목재.
10: 아?
8: 너 어디 가?
10: 아, 나가다 오려고.
8: 잠깐 기다려. 말해봐. 지금 생산 임무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일선의 기술공을 빼내서 상품교육회에 데리고 가는데?
10: 어, 진심이 상품교육회 판매 전략에 참가하는 거 내가 동의했어. 근데 일선 공인들을 데리고 가는 줄은 몰랐어. 좀 이따 오면 물어볼게.

0: 그럼 잘 물어봐.
1: 바로 이때 진심이 한목재 사무실로 들어온다.
2: 찾으셨어요?
3: 진심이.
2: 네.
0: 진 팀장. 시장 개척을 하는 건 좋지만 생산에 영향을 주면 안 되죠.
2: 상품 교육회는 아주 중요해요. 안 가면 회사의 손실이 막대하다고요.
0: 혈류를 높이라면서 일선의 기술공들을 딴 데로 뽑아가고 또 서약서를 쓰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대체?
2: 아무 뜻도 없어요. 다 회사를 위해서죠. 이렇게 인해전술을 쓰지 않으면 상품 교육회에서 성과가 없어요. 오늘 몇 개의 큰 거래처를 잡았어요. 다들 주문할 의향이 있어요. 주문서만 받으면 생산량이 올라갈 거고 작은 공장들을 사들일 수도 있어요. 교육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생산이야 공인들이 야근을 하면 되죠.
3: 진심이, 교육회 판매 전략을 나도 긍정하오. 그러나 일선 공인들을 뽑아가는 건 잘못이오. 생산에 영향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마오. 됐어. 이 일은 그만하겨. 그리고 이 주요 거래처들을 꼭 잡소. 우리의 제독신이니까.
2: 네.
3: 유가, 리지비한테 말해서 공인들을 조직해서 야근을 하라고 해. 생산인물을 다 거쳐야지. 그럼 수고해. 맞다. 신입들 배양은 어떻게 됐어?
0: 아직 능숙하지 못해. 근데 그 많은 주문량을 맞추자면은 밥도 안 먹고 24시간 일해도 안 돼.
3: 그러니까 빨리 작은 공장들을 사들여 생산 라인을 확충하는 게 금선무야. 진심이 나랑 같이 외장 만나러 가겨.
1: 말을 마친 한목진은 진심을 이끌고 사무실을 나간다. 고개를 돌려 머리를 획 젖힌 요가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가까스로 삭인다. 한편 진심이 현관문을 나서는데 리지비가 멀리서부터 그를 발견하고 달려온다.
4: 진 팀장.
2: 무슨 일인데요?
4: 한 소리를 들었죠?
2: 그러길 바라요.
4: 아니 그러게 왜 길을 만들어요? 에? 한 회장과 유사당의 관계를 공장 사람들도 다 아는데 왜 한 회장이랑 붙어다녀요? 유사장 앞에서 말 좀 조심하지 않고.
2: 일 얘기를 하는데 뭘 조심해야 하는데요? 게다가 다들 싱글인데 내가 한 회장을 좋아하면 왜 안 되죠?
4: 진짜 유사장이랑 맞짱 뜨려고요?
2: 내가 유사장이랑? 상대가 돼야 말이지.
1: 진심은 도도한 표정으로 손을 들어 긴 머리를 뒤로 넘기며 자리를 든다. 그러는 진심을 리지비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한목진의 집으로 찾아온 요가가 각자를 사이두고 그와 마주 앉아 있다.
0: 나 너한테 이견 있어.
3: 이견이 있으면 말해.
0: 진심의 일 그냥 도리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가려고? 앞으로 다들 진심이처럼 막 나가길 바래.
3: 요가, 진심이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지 자기만 좋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방법이 좀 급진적이긴 하지만 기회를 봐서 내가 귀띔할 거예요.
0: 넌 시장 경쟁에서 항상 완벽한 판매 전략을 추구하는 거지, 그지? 근데 진심의 방법은 잘못된 거야, 안 그래?
3: 내 보기엔 네가 편파적인 것 같다.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난 이런 직원이 필요해. 생각해봐. 제품은 좋은데 팔지 못하면 공인들 도임은 어떡하고 은행 대출은 어떡해?
0: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면 안 되지. 공인들이 지칠 대로 지쳤어. 이대로 나가다간 나도 못 버텨.
3: 시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건 진리야. 내키지 않아도 인정해야 돼. 지금 내가 할 일은 나를 협조해서 질량을 보장하면서 생산인물을 완수하는 거야.
0: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3: 내 말이 어때서? 장사는 전쟁이야. 전쟁판에서 상대를 불쌍하게 여기면 우리 다 같이 죽는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야. 달통이 되든 안 되든 받아들여.
0: 못 봐주겠네.
3: 못 봐주겠으면 떠나!

0: 내가 심해서 그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공장님 실경은 내게 아니니 매일 사람은 반들 걷는 것 같아. 게다가 앞에 본받을 만한 성공 경험도 없으니 맨 땅에 헤딩할 수밖에 없어. 개혁 개방도 이제 막 시작이라 우린 걸음마를 시작하는 애처럼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해야 돼. 무릎이까지도 말이야. 네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난 네 도움이 필요해.
1: 내가 회장이니 응당 내 말에 복종해야지 뭐. 너 말하지 마. 진심의 인품 내가 좀 더 잘 알아봤으면 해. 그만 쉬어.
2: 한편 수수촌 집마당에 나온 종사조는 하늘에 떠있는 조각달을 올려다보며 감상에 젖어있다. 이때 밖으로 나온 크루스가 종사조를 발견하고 다가온다.
3: 루시, 늦었는데 왜 아직도 안 자요?
4: 크루스, 잠이 안 와요.
3: 자기야, 일찍 자요. 내일 비행기로 미국 돌아가야 해요.
4: 아, 크루스, 여기 중국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보수적이에요. 그러니 자기라고 부르지 말아요.
3: 보수적?
4: 네.
3: 무슨 뜻이죠?
4: 우린 아직 연인 사이가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3: 괜찮아요. 천천히 기다릴게요. 난 참을성이 있어요.
4: 크루스, 비행기표를 물려요.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요.
3: 무슨 일이에요? 내가 처리할게요.
4: 아, 필요 없어요. 아주 중요한 친구를 만나봐야 돼요.
2: 공장에 장기 휴가를 낸 호용은 육아에 입금 영수증에 적힌 조서를 따라 심수로 온다. 조서가 적힌 종이장을 든 호용이 사람들이 가득한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한 장사꾼이 짓궂게 다가온다.
5: 형님, 이거 한번 보세요.
6: 좋은 물건입니다.
5: 보세요, 형님. 네, 형님. 한번 봐봐요.
6: 고마워요. 네. 저기요, 여기가 어딘지 압니까?
7: 몰라요. 저쪽 한번 물어봐요. 저쪽이요?
6: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
7: 몰라요.
2: 무더운 날씨 때문에 땀을 흘리던 호용은 시원한 파인애플 난전 앞에 선다.
8: 몇 개 줄까요?
6: 아닙니다. 됐습니다.
2: 먹음직한 파인애플을 보며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호용은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곧 자리를 뜬다. 드라마 인생향연 8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84번째 시간입니다. 요가를 찾아 심수연 호영이 조서를 물어물어 드디어 요가네 공장 문 앞에 이른다. 당직 인원이 나오며 묻는다.
1: 에 잠깐 젊은이 누굴 탔소?
2: 아 여기가 리더 회사입니까?
1: 아 마소마는
2: 그 요가를 찾습니다.
1: 우리 요사상을?
2: 요사상? 네 맞습니다.
1: 요사상이란 무슨 사이요?
2: 남편입니다.
1: 남편이라고?
2: 네.
0: 물건을 손에 쥐고 지나가던 진심이 호용의 말에 고개를 돌리고 당직 할아버지한테 묻는다.
3: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1: 이 사람이 요사상을 찾소. 요사상의 남편이라.
2: 예.
3: 네. 할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1: 그럼 얘기들라.
2: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 호용이 진심이 앞에 다가서며 인사를 건넨다.
3: 안녕하세요.
2: 요가를 찾습니다.
3: 인사할게요. 전 진심이라고 해요. 이 회사 영업팀 팀장이고요. 유사장이랑 동료이고 딱 친구예요.
2: 전 호용이라고 합니다. 요가 남편입니다.
3: 반가워요, 호용 오빠.
2: 저기 요가 있습니까?
3: 아직 출근 전이에요.
2: 아직도?
3: 네.
2: 몇 시인데 아직도? 집이 어디입니까?
3: 호영 오빠, 이쪽에 와 얘기하자요.
2: 네?
0: 진심이 호영을 한켠으로 이끈다.
2: 왜 그래요?
3: 저기 요가는 나랑 친한데 결혼했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2: 거야 뭐 이제 딸에도 꽤 컸는데 뭐 다 따라해요.
3: 딸에까지 있어요?
2: 그럼요. 왜요?
3: 호영 오빠 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2: 할 말 있으면 해요.
3: 그게 말하자면 길어요.
2: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3: 급해 말아요. 이렇게 해요 오빠. 집 주소를 적어줄 테니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제 허출기 번호도 적었으니 일 있으면 저한테 허출해요.
2: 아, 네. 그럼 고마워요.
3: 아니에요.
2: 떠봅시다.
0: 허영이 진심한테서 집 주소를 받아들고 자리를 뜬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진심의 입가에 야릇한 미소가 어린다. 한편, 출근 준비를 마친 한목지가 밖으로 나온다. 요가가 기다리고 있다.
4: 좋은 아침.
5: 아직도 삐졌어?
4: 삐질 새가 어디에 있어. 빨리 계약하러 가야지.
5: 재무도장 생겼어?
4: 당연하지. 중요한 일인데.
5: 잘했어. 오늘 얘기가 잘 되면 아예 계약까지 가자.
4: 계약을 딸 수 있게 얘기 잘해.
5: 내가 있잖아. 넌 길성이야.
0: 조서가 적힌 종이 쪽지를 들고 한목진의 집 가까이에 이른 호용이 나란히 걸어가며 얘기를 나누는 한목지와 요가의 모습을 발견한다. 요가가 한목진의 아파트 가까이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호용은 두 사람 사이를 오해한다. 얼굴이 일그러진 호용은 나란히 걸어가며 얘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본다.
5: 근데 오늘에는 왜 아침밥을 안 줘?
4: 까먹었어.
5: 나이도 어린 게 기억력하고.
0: 어느 해산물 식당. 호용과 마주 앉은 진심이 술이며 요리를 적극 권한다.
3: 호용 오빠, 심수엔 해산물이 많아요. 많이 드세요. 자, 한 잔 더 받아요.
2: 우리 부부 사이에 진짜 문제가 생긴 것 같소.
3: 낙심하지 마세요. 딸애가 있잖아요. 설마 딸 생각도 안 하겠어요?
2: 모르겠어.
3: 오빠, 이렇게 못나게 굴면 나 오빠를 깔볼 거예요. 두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육아 언니랑 제일 친해요. 언니의 혼인이 불행해지는 게 싫어요.
2: 근데 난 그가 원하는 걸 줄 수 없어.
3: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줄 마음이 없는 거죠. 그거 알아요? 여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남자의 집착이에요.
2: 무슨 소리요?
3: 터놓고 말하죠. 심수에 남을 생각 없으세요?
2: 내가? 내가 심수에?
3: 네.
2: 심수에 남아서 손가락 빨고 있겠소?
3: 왜 이렇게 꽉 막혔어요? 여기선 손가락 빨 일이 없어요.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내 말 들어봐요. 남자는 돈이 있어야 여자를 잡아둘 수 있어요. 오빠는 심수에 있어야만 돈을 벌 수 있다고요.
0: 진심의 말에 호용이 고개를 기웃거리며 생각에 잠긴다.
2: 공인이 내가 뭘 하겠어.
3: 향왕의 풍우나 리가성이라고 들어봤어요?
2: 아니요. 그 사람도 공인 출신이요?
3: 죄송해요.
2: 왜 그러?
3: 아니에요. 아무튼 심수인 기회도 많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남을 생각 있어요 없어요?
2: 아,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3: 제 친구가 무료회사 책임자예요. 오빠를 추천해줄게요. 경비실장으로요.
2: 뭐? 실장으로?
3: 그럼요. 오빠 경력이면 충분해요. 말이 할 기회가 없어 그렇지. 내보건대 잘할 수 있어요.
2: 하긴 몇십 년 동안 무능하게 산 것도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3: 그러니까요. 아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지구전이에요. 끝까지 견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0: 말을 마치고 음료수를 입가에 가져가는 진심의 모습을 바라보던 호용이 감기 어린 표정으로 입을 연다.
2: 진심인 나이도 어린데 참 아는 게 많구만.
3: 아니에요. 오빠도 참. 난 그저 걱정돼서 그래요. 어쩌겠어요. 타고난 오지랖인걸요.
2: 그런 갔어. 좋소. 그럼 고맙다는 의미로 한 잔 권하지. 자.
3: 친구니까 당연한 거죠.
2: 자.
0: 한편 기계며 사람들의 일손이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는 공장 작업장. 한목지가 선송상과 함께 공장을 돌아보며 얘기를 나눈다.
5: 상상아, 분공장을 몇 개 받아들였는데 일손이 많이 딸려. 그리고 질량 감시원 몇 명 더 모집해서 너희 며칠 감시원들을 데리고 분공장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꼭 우리 배합 방법에 따라 생산하라고 해. 알았어?
6: 형, 걱정하지 마. 육아 누나가 이미 알려주었어. 아, 맞다. 우리 지금 공장들을 통합했고 생산률도 올라갔고 상품 공급이 딸리는데 새 제품 개발에 정력을 쏟을 필요가 있어?
5: 한 기업이 정말로 성장하려면 핵심 경쟁력은 바로 기술이야. 우리 목표는 홍보 회사를 먹어버리는 거야.
6: 알았어.
0: 한목지가 핸드폰을 꺼내든다.
5: 집에서 왔어.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아, 네, 지금 차를 탄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마중 갈게요. 예, 조심해서 와요. 와서 봐요. 우리 부모님들 오신단다.
6: 잘 됐어. 아, 그럼 같이 가, 마중 가요.
0: 햇살이 따뜻이 비껴드는 어느 커피숍. 고용과 유가가 마주 앉아 있다. 유가가 말없이 호용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호용은 한숨을 지으며 몸을 뒤로 기대앉는다.
2: 됐어. 설명하지 마. 믿을게. 목지랑 별일 없었다고. 다 반도에도 아니고, 안 그래?
0: 입술을 깨물며 잠깐 망설이던 유가가 묻는다.
3: 그럼 언제 가려고요? 내가 표 사줄게요.
2: 어딜 가라고?
3: 집에요. 안 가려고요?
2: 안 가겠어. 심수가 참 좋았어. 안 가겠어.
3: 그럼 다다와 어머님은 어쩌고요?
2: 어머님 연세가 있으셔도 아직 정정아. 다다도 절이 들어서 할머니를 도와 집일도 하고 가끔 밥도 하고 서로를 챙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임수희 올 때는 왜 그런 걱정 안 했어?
0: 고개를 쳐들고 눈을 비스듬히 내리깔며 묻는 호용의 말이 요가는 뭔가 말하려나 말고 다시 마음을 진정한다.
3: 그럼 일자리를 찾아줄게요. 우리 공장에서요. 심수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2: 필요 없어. 아들아 한목지 공장서 일하라고?
3: 그게 뭐 어때서요? 나 묵지랑 말했잖아요. 그런 사이 아니라고.
2: 했어. 니들도 심수에서 잘만 사는데 왜 나는 안 되는데? 나도 남자야.

0: 호용이 다시 입을 연다.
1: 침수가 좋긴 좋은데 그 너무 복잡하.
0: 진심을 만나고 뭔가 짐작한 듯한 호용이 요가에게 충고를 건넨다.
1: 요가.
2: 네?
1: 요가는 너무 착해서 다리요. 근데 남들도 다 착한 건 아니에요. 아, 당신이 잘 나가니 시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요. 좀 경계하.
2: 고마워요.
0: 말이 끝나자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서로가 속에 많은 말들을 담고 있지만 같은 분출구를 찾지 못한 채 답답한 마음을 한숨으로 토해낸다.
2: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요. 힘 닿는 대로 도울게요. 말만 해요.
0: 널찍한 회의실. 사장 한목지가 회를 열고 연설을 발표하고 있다. 간부들 속에 기어 선성상과 나란히 앉은 요가가 한목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3: 저희 회사는 설립 이래 지금까지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심수와 주강삼각주 지역 음료수 업계의 보석입니다. 한마디도 부풀리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홍보회사와 겨룰 수 있는 실력을 갖췄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홍보회사를 삼켜버릴 겁니다.
4: 좋은 결정입니다.
2: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5: 맞습니다. 이건 큰일이니 신중해야 합니다.
0: 진심이 박수를 치며 동을 다는데 요가와 선성상은 쉽게 찬성하지 못한다.
3: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판매 실적도 좋고 제품도 홍보에 뒤처지지 않는데 못 겨룰 게 뭡니까? 관광적 시각에 잘못된 결정을 하면은 회사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한 회장님 결정이 틀렸단 건가요?
5: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가 신중을 기하자는 거죠.
2: 회사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기회를 잡는 용기와 방력이 부족한 것이라 생각해요. 결단성이 없는 당신들이야말로 회사 위기입니다.
6: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3: 아, 상상해.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니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십시오. 근데 반드시 진실해야 합니다.
2: 한 회장님, 제 개인적 생각을 말할게요.
0: 진심이 자신 있게 자리에서 일어선다.
2: 현재 심수의 작은 기업들을 우리가 기본상 매수했습니다. 심지어 향강시장까지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 현재 제일 큰 문제는 경쟁이 아니라 공급입니다. 이 상태로 나아간다면 보수적인 당신들 때문에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최상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요.
7: 우리의 경쟁 상대가 홍보회사인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회사를 크고 탄탄하게 키우는 게 목적이지 딴 회사를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2: 한 회장님, 현재 우린 많은 거래처를 가졌습니다. 홍보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반은 점유한 셈이죠. 홍보를 먹어버리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0: 진심과 요가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오간다. 말없이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던 한목지가 한참 만에 입을 연다.
3: 진 팀장의 생각을 찬성합니다. 반드시 홍보회사를 먹어버려야 합니다.
0: 한목지의 말을 듣던 진심이 득이양양한 웃음을 짓는다. 회를 마친 한목지가 요가와 나란히 걸으며 얘기를 나눈다.
3: 요가야, 알아. 진심으로 도우려는가.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거고. 근데 믿어줘.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은 일시적 충동이 아니야.

0: 근데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늘 다르잖아. 박자를 못 맞추겠어.
1: 어떤 말은 지금 말하기가 그래. 말하면 공장이 지금 이 모습이 아닐 수 있어. 요가야, 난 내가 필요해. 그냥 무조건 밀어줘. 그게 나한테 제일 큰 도움이야.
0: 그럴게.
1: 고마워.
2: 종사손의 고향집. 양부모를 뵙고 난 종사손이 또나는 길에 오른다. 진물을 나서는 종사손의 발을 꼭 붙잡고 걷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차오른다. 농산물 주머니를 두 손 가득 든 종성이 어머니를 보며 말한다.
3: 아, 그만해 엄마. 어? 우리 엄마 좀 봐. 또 눈물 바람이네. 왜 울어요? 다시 못 볼 사람처럼. 아, 참나.
4: 엄마 그만 울어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시간 내서 또 뵈러 올게요.
3: 사전아. 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 실 먹고 가. 어? 오빠가 부탁 하나만 하자. 외국에서 그 큰 은행을 관리하면서 이 오빠 좀 도와줘. 어?
4: 그건 회사 일이라 나 개인과는 상관없어요.
2: 드라마 인생 향연 8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5: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6: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은 반드시 실물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고 제조업은 실물 경제의 중요한 기초이며 자력갱생은 우리가 노력 분투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성은 현재 혁신 구동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첨단화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안 동력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핵심 기술을 자체 연구 개발한 이 신형 하이브리드 변속기 제품을 기반으로 현재 국내 여러 주요 완성차 기업과 이미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올해부터 차량에 장착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항공 등급 제품은 여구 조건이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깃털처럼 가벼워야 하고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석처럼 단단해야 합니다. 동안 동력은 신소재를 사용하는 한편 구조적 혁신을 통해 이러한 모순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할빈 전기 동력 장비 생산 작업장에 있는 이 거대한 설비는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개발한 원자로 주 냉각제 펌프로 원자력 발전소의 심장으로 불립니다. 이 설비는 고온, 고압, 고방사선 환경에서 수십 년 동안 연속 가동해야 하고 한순간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첫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이래 주 펌프는 유일하게 국산화를 이루지 못한 핵심 설비였습니다. 대국 중기로서의 가슴을 당당하게 펴기 위해 용강 제조는 가치사슬 정상을 향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 일중은 9m급 원통 단조품을 성공적으로 단조해 원자력 석유화학 설비에 국산 고압 금강 복합을 입혔고 할빈 전기 증기 터빈 그룹이 자주적으로 개발한 국내 최초 16메가와트 가스 터빈은 앞으로 데이터 센터, 해양공학 같은 전력 다소비 분야에서 용강 제조의 녹색 심장을 사용하게 돼 전력 공급은 더 안정적이고 배출량은 더 줄이게 됩니다. 이 밖에 할빈 전기 그룹이 개발한 국내 단기 용량 최대 양수 발전기 녹대가 곧 전면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연간 발전량은 160만 명이 1년 동안 쓸 전력을 충당하게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104만 톤 줄일 수 있습니다. 용강에서의 만남, 숲속에서 여름을 주제로 한 용강 삼림공업 림업구 2026년 여름 관광 상품 설명회가 일전 할빈에서 열렸습니다. 용강 삼림공업은 우량 삼림 생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30여 곳의 관광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14곳의 핵심 관광지를 엄선해 단거리와 장거리를 결합한 다양한 관광 코스를 선보였으며 건강, 휴양, 수학여행, 가족여행 등 다양한 관광 형태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날 설명회 현장에서는 또 여러 항공사, 문화관광기관 및 대학과 협력을 맺으며 발전 공간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력 여행사들은 차량 내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풍경 영상을 방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광지를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지의 단체 관광 여행사와 연동해 평산, 야부리, 태평구 등의 관광지 자원을 통합해 명품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한편 관광객 시장을 적극 개척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성농업민농촌청에 따르면 농업민농촌부 발전기획사가 최근 발표한 2026년 국가농업현대화 시범구 조성명단에 흥룡강성 부관과 북대황농강그룹유한회사 흥룡강856농장유한회사가 선정됐습니다. 부가는 세계 3대 흑토대 핵심 지역에 위치했으며 539만 6천부의 연속적이고 평탄한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급 콩 우량 품종 육성 기지를 갖추고 있으며 9개 종자업 연구기관, 20개 유명 종자업체가 집결돼 있고 자체 개발한 콩 품종이 100개를 돌파했습니다. 북대황그룹 흥룡강 856 농장은 전 농장 디지털 변농사 제일농장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늘 공중 땅 입체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역 디지털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원격 감지 변수 12초방도를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농업종합기계화율은 99.7%에 달하고 지능형 농기계 비중은 80%를 초과해 전국 최상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6월 10일 오후 7시 20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2라운드에서 하얼빈팀은 후코트팀과 아성구 문화체육센터 경기장에서 홈장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6월 들어 하얼빈팀은 계속해서 하루 두 차례의 훈련을 진행해왔으며 훈련 내용에서 전술 숙지, 체력 보강 등 주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훈련에서 선수들이 보여주는 컨디션에 대해 정빙 하얼빈체육대학 축구교육연구실 주임 겸 팀 감독은 현재 팀은 후코트팀과의 2라운드 경기 준비에 열성을 다하고 있으며 선수들의 경기력과 심리상태 모두 최상의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훈련에서는 후코트팀의 기술 및 전술 특성에 맞춰 맞춤형 배치를 할 것이며 긍정적이고 진지하며 활력 넘치는 자세로 이번 경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할빈시 도외구에 위치한 종화바로크 역사문화거리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인기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평소에 옛 추억을 담은 분위기와는 달리 이 거리는 독특한 건축 변주곡을 선보이며 100년 역사의 무게감과 현대 트렌드 문화를 완벽하게 융합해 얼음 도시의 문화관광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정우가를 거닐다 보면 1923년에 건설한 절충주의 양식의 옛 건물인 동영덕 여관 예터가 가장 눈길을 끕니다. 정교한 벽돌 조각과 로마식 기둥, 아치형 문과 창문을 갖춘 이 100년 역사 건물은 현재 화려하게 단장됐습니다. 춤추는 듯한 음표, 생동감 넘치는 악보, 그리고 상징적인 햄버거 모양의 예술적 드럼이 건물 외벽에 조화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녹색, 남색이 회색 계열의 벽돌 벽면과 강렬한 시각적 대조를 이루며 옛 건물의 복고풍 질감을 살리면서 젊음과 트렌디한 생명력을 부여했습니다. 하얼빈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거리는 중서합벽 신구공생이라는 독특한 자세로 이 도시가 동방 모스크바에서 창의의 도시로 변모해온 시대적 변천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하얼빈의 문화적 자신감을 보여주는 새로운 명함이 되고 있습니다. 2026 하얼빈 딸기 음악축제가 6월 13일 하얼빈 빙설대회 세계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하얼빈 딸기 음악축제는 이틀간 진행

진행되며 총 31개 세션의 공연이 준비되었습니다. 록, 팝, 랩 등 다양한 장르가 한자리에 모여 대중에게 익숙한 멜로디는 물론 야외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에너지를 선사하며 음악 팬들에게 할빈 여름의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화려한 라인업이 예고된 가운데 실력파 가수와 밴드가 대거 등장하며 동북 출신 음악인들도 고향으로 돌아와 특별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일전 교육부는 6월부터 8월까지 2026기 대학교 졸업생 취업 100일 전력 질주 행동을 배치해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행동 기간 각 지역, 각 대학교는 캠퍼스 채용 행사 4천여 회를 개최하고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가대학생 취업서비스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10회의 온라인 특별 채용 행사를 개최해 1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32번째 시간입니다. 얼마쯤 지나서야 수연이는 점차 의식을 차렸다. 그러나 아직은 일어설 수 없었고 발을 옮길 수도 없었다. 온몸이 칼로 에이고 송곳으로 쑤시는 듯 하였다. 옷은 이미 피에 말라붙어 움쩍만 하여도 살가죽을 뜯어내는 듯이 아파났다. 머리의 상처는 계속 모질게 쑤셨다. 피와 머리칼이 한데 엉키어 살가죽에 꽉 달라붙었다. 아팠다. 모질게도 아팠다. 수연이는 두 손으로 흙 한 줌을 꽉 움켜쥐고 눈물이 글썽해 있었다. 그는 무슨 방법으로 상처의 고통을 덜었으면 좋을지 몰랐다. 수연이의 몸은 불타는 듯 뜨거워났다. 목구멍 안에서는 단불내가 확확 풍겼다. 바로 곁에는 절절 흘러가는 냇물이 있었다. 그는 얼마나 물을 마시고 싶었으랴. 그러나 자신을 억제하였다. 부상당한 사람은 냉수를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그는 손으로 푸른 풀 몇 줌을 뜯어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으며 목을 축였다. 그리고 간신히 산비탈에 기어올라 손으로 사방을 더듬었다. 가시가 아무리 찔러도 뾰족한 풀에 아무리 긁혀도 아픈 줄도 모르고 총, 자기의 총만을 찾았다. 이윽고 나무뿌리 옆에서 무엇이 반짝거리는 것을 보았다. 수연이는 미칠 듯이 좋아하며 그것을 주워들었다. 총, 그것은 총이었다. 보기 드문 눈물이 그의 눈에서 흘러내렸다. 그는 총에 대고 입을 맞추었다. 총을 보니 총을 준 사람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였다. 강영천이었다. 그는 자기에게 무엇이 수여되는지를 알고 있으며 가장 위급한 대목에 자기를 도와주었다. 수연이는 말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자기에게 무기를 준 사람에 대한 감격이었다. 수연이는 조금 더 성내지 않았으며 더더욱 그를 사랑하였다. 그 사랑은 티끌 하나 없는 동지애였다.

0: 수연이가 기어서 돌아와 보니 궁선이가 움찍거리고 있었다. 수연은 총을 들고 증오에 차서 당장 그를 쏴 죽이고 싶었으나 다시 한번 북받쳐 오르는 분노의 불길을 가까스로 달래였다. 궁선이는 깨어났다. 그는 머리칼이 한 줌이나 뽑히고 얼굴은 뾰족한 돌에 긁히어 살점이 서너 곳 떨어졌다. 머리도 구멍이 뚫렸다. 그는 고통스럽게 낯짝을 찡그리며 입을 헤벌리고 있었다. 아픔에 녹두알 같은 작은 눈도 금붕어 눈처럼 튀어나왔다. 그는 정말 원통해 죽을 지경이었다. 왕간지는 그들 네 명을 파견하였는데 저쪽 세 사람은 망가꼴 놈들이었다. 그들은 몇 시간 실이 기다려서야 옥초와 덕순 아바이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 대낮이어서 감히 손을 쓸 수 없었다. 원래는 돌아서려 했으나 그는 이번에 성공하면 한 사람에게 말발굽 형으로 된 금덩이를 하나씩 준다는 보수가 아쉬웠고 오래전부터 침을 흘려오던 이 예쁜 처녀를 제멋대로 희롱하고 죽여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더더욱 아쉬웠었다. 그는 다른 두 놈을 돌려보내고 만수보와 단둘이 남았었다. 만수보가 총에 맞아 죽는 그 순간 그는 심지어 혼자서 독차지하게 되었다고 저기 기뻐까지 하였다. 그까지 촌뜨기쯤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뜻밖에도 일이 뒤틀려서 도리어 수연의 손에 잡히어 끝장을 보게 되고 말았다. 땅, 땅, 땅. 련발로 울리는 세 방의 총소리에 궁선이는 자기를 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흠칫하였으나 그렇지는 않았다. 그는 끝내 아픔을 참지 못하고 석심한 소리로 말했다.
1: 수연아, 날 어떠다는 거냐? 너 쏴라, 나 쏴 죽여라.
2: 생각은 잘한다. 하지만 기다려라. 마을에 돌아가서 다시 네놈과 샘을 치르겠다.
0: 수연은 분노에 차서 말하였다. 그가 총을 쏜 것은 사람들을 불러오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기가 견제하지 못하고 쓰러질까 봐 몸을 큰 버드나무에 기대고 총을 들어 궁선이를 겨누었다. 궁선이는 아파서 어이구 어이구 신음하다가 까무러치고 다시 깨어나 울부짖다가는 또 정신을 잃었다. 수연은 몸을 나무줄기에 점점 더 꼭 기대었다. 온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콩알 같은 땀방울이 굴러 떨어지고 이빨이 떡떡 맞조이며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그는 나무에 기댄 채 스르르 땅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청구마는 여전히 적을 겨누고 있었다. 궁선이는 비록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아픔을 참기 어려웠으나 치명적인 상처는 입지 않았다. 그는 정신을 완전히 차린 후 자기의 결말을 알아차리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다시 발악하기 시작하였다. 시간아, 넌 정말 느리구나. 왜 사람들은 아직도 오지 않는가? 수연이는 목장 구름이 꽉 덮여 한 점의 빛도 없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리석은 처녀여, 아픔에 정신이 흐리마리해 버리지 않았는가? 밤은 이제 겨우 삼경인데 날이 어떻게 밝을 수 있겠는가? 수연이는 눈앞에서 불꽃이 튕기고 머리가 갈수록 무거워져

0: 그는 더는 지탱할 수 없어 그 자리에 쓰러지며 한쪽 팔로 나무 줄기를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 간신히 총을 잡았다. 갑자기 눈앞에 그림자가 움찔하더니 산비탈로 불이 나게 뛰어갔다. 궁선이는 필사적으로 우러 기어올랐다.
1: 걱정하라! 서!
0: 수연이는 외쳤으나 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총을 두 방 쏘았다. 그러나 그놈은 그냥 기어오르고 있었다. 수연이는 손이 떨려 마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몸을 일으킬 수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꿇어앉아 나무 줄기에 가슴을 기댄 후 두 손으로 총을 잡고 검은 그림자를 겨냥하여 호되게 또 두 방 쏘았다. 뒤이어 그는 쓰러지며 머리를 무겁게 떨어뜨렸다. 피에 물든 머리칼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덮었다.
2: 어머니가 고들이 부를 때였나? 왜 이렇게 따가울까? 하고 있어? 날이 밝았는가? 동생들은 일어났나? 네, 왜 눈을 못 뜨겠지? 목이 타는구나. 목이 말라. 이상하다. 목이 마르다니까. 물을 먹여주는구나. 참 시원해. 나 궁손이 그 나쁜 놈을 때리고 있었어. 무엇이? 달아났다고? 안 돼. 그놈 못 달아나. 총! 내 총!
0: 수연이는 혼수 상태에 빠져 흐리마리한 생각을 더듬다가 눈을 떴다. 불빛이 눈을 찔러 아무것도 똑똑히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자기를 향해 몸을 굽히는 그림자를 보자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2: 어머니! 수연아!
0: 자, 어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수연이가 깨어난 것을 보고 서둘러 또 숟가락으로 더운 물을 입에 또 넣어주었다.
3: 수연아, 엄마가 여기 있다.
0: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 숨을 호흡 내쉬며 말없이 모여들었다. 수연이는 물을 몇 모금 마시고 정신을 완전히 차렸다. 그는 제 집 구들에 누워있는 자기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무슨 일인지를 알았다.
2: 옥초 오빠, 궁손이, 그 나쁜 놈은?
0: 그는 옥초가 눈에 띄자 다급히 물었다.
4: 마음도 와, 붙잡았다.
0: 옥초는 인차 대답해줬다.
4: 아주머니가 나에게 내가 구해갔다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기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사람들을 데리고 마중 나갔다가 서산 너머에서 총소리를 들었다. 그곳에 다다르니 넌 정신을 잃고 나무 밑에 쓰러져 있고 궁손이는 내 총에 한 방 맞고 죽어 뻗어져 있더구나.
2: 죽었어요?
0: 수연이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4: 아니, 까무라쳤어. 숨이 붙어있더군. 우린 그놈을 끌어다 학교에 가두어 놓았다.
2: 그럼 됐어요. 날이 밝으면 시문하자요.
0: 왕간지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온몸에 찬물 바가지를 들쓴 듯 뼛마디마저 졸여놨다. 그는 집안을 한 바퀴 빙 돌고 나서 절반 피운 담배를 휙 뿌리치고는 걸상 위에 뛰어올라 상자를 열었다. 구석에서 권총을 꺼내어 탄화를 재우고 허리에 찔러 놓은 후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5: 달아나자. 바보야, 바보. 경감왕동하여 큰 일을 막혀버렸구나.
0: 갑자기 그는 멈춰섰다.
5: 침착하자.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
0: 왕간지가 슬금슬금 학교에 와서 보니 교실 밖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서 법석 떠들고 있었다. 왕 할머니가 한 중년 아낙네에게 하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6: 정말이지? 범을 그려도 뼈다귀는 못 그리고 커튼 알아도 속은 모른다더니 평시에 그렇게 훌륭한 제 아드놈이 매국노인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0: 왕간지가 흠칫 놀라 꽁무니를 빼자는데 그 중년 아낙네가 한숨을 지으며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7: 그러게 말이에요. 다행히도 수연이 그 애가 튼튼했으니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벌써 잃었죠. 나쁜 놈이 또 하나 있는데 수연이가 쏴 죽였대요.
0: 왕간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놓여 긴 낯짝을 실룩거리며 생각했다.
5: 됐구나. 하나만 남았다면야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
0: 그는 사람들 속을 비집고 들어가며 큰 소리로 고하댔다.
8: 이게 무슨 일이야? 난 평시에 그를 좋은 사람으로 여겼더니 웬 본심은 매국노였구나.
0: 사람들은 교장이 성이 나서 치를 떠는 것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길을 내주었다. 왕간지가 보니 온 낯에 피치를 하고 몸에도 피와 흙모래를 뒤집어 쓴 궁손이가 죽은 승냥이 같이 땅에 늘어져 있었다. 궁손이는 왕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시퍼렇게 통통 부은 눈을 가늘게 떴다. 궁손이를 지키고선 두 민병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수연이를 찾아내고 어떻게 궁손이를 메고 왔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한 사람은 만수보의 몸에서 뒤져낸 서리빨치는 비수를 들고 다른 사람은 반짝거리는 일본째 소형 권총을 사람들 앞에 흔들어 보이며 득이 양양해서 자랑하고 있었다.
9: 아하, 이것이 까만 돌과 같은 빛깔이 되나서 우리는 한참 찾았지요. 근데 요놈이 글쎄 돌틈에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0: 왕간지는 권총을 힐끗 훔쳐보았다. 묘한 계책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앞으로 한 발 쑥 나서며 미친 듯이 성이 나서 궁손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욕을 퍼부었다.
8: 너 이놈, 사람 탈쓴 짐승 같은 놈아!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야! 내 네놈의 피를 마시고 간을 끓여 씹어도 시원치 않겠다!
0: 왕간지는 욕할수록 화가 나서 펄펄 뛰며 불시에 민병의 손에 든 권총을 빼앗아 들고 사람들이 무슨 영문인지 알아차릴 사이도 없이 땅땅 하고 두 방 쏘았다. 비명소리와 함께 궁손의 머리가 박살났다. 왕간지는 벽에 기대어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부르짖었다.
8: 정말 분하구나. 우리 학교에 이런 악당이 있을 줄이야. 내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대하겠나.
0: 죽었다 하는 소리가 사람들 속에서 확짝 끌어번지자 왕간지는 공포에 질린 듯이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부르르 떨며

0: 며 말하였다.
1: 무엇이 죽었다고? 내가 그놈을 죽였다고? 내 평생에 사람은 그령 닭 한 마리도 죽여보지 못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3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2: 北京时间 8点整。
3: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 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4: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